오늘 저는 한 사람 찾으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누가 세어봤는데 1118번이나 언급되는 이름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89편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셨대요. 그래서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대요. 사도행전 13장도 사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이 만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휴리스코가 관찰하다가 발견했다는 뜻이래요. 두 가지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내종 다윗을 만나니 너무 좋으셨대요. 찾아내고 너무 기쁘셨대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패함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찾으셨습니다. 누구든 왕이 될수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 누구든 왕이 될수 있습니다. 당시 왕이 될수 있는 후보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아세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통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말년에 실수를 하나 했어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자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진짜 버릴 게 없어요. 그 덕에 우리는 다윗시대 인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 말년에 이스라엘 인구를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역대상 21장 5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합치면 157만. 그런데 이 숫자는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빠진 숫자입니다. 자, 다윗 말년. 다윗이 40년 통치했잖아요. 다윗 말년 인구가 두 지파를 제외하고 157만. 인구는 성장하니까 아마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쯤에는 한 150만 명 정도 이스라엘 인구가 됐다고 말하면 합리적인 추정이겠죠. 여러분, 1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씩 살펴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슬픔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찬양 아세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150만이나 되는 사람을 주님이 살펴보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청년을 찾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발견하셨어요. 너무 좋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천만이나 된다는 한국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했어요. 아주 멋진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명사가 건강하면 형용사가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엄마. 엄마의 무슨 형용사가 필요해요. 엄마면 됐죠. 저도 어머니가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 하면 이제 그리움이 올라오죠. 원래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 명사가 건강할 때는 형용사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요새 이 명사들의 문제가 생겼죠. 이상한 엄마들이 나와요.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애를 굶어 죽인 엄마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필요해졌어. 좋은 엄마. 이상한 목사님들이 나와. 이상한 성도들이 나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형용사가 필요해졌어요. 좋은 목사님. 원래 목사님은 다 좋아야 정상이에요. 원래 성도는 다 믿을 만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명사가 오염되니까 형용사가 필요해요. 그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형용사가 어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다윗은 평신도였습니다. 다윗은 목사님 아니에요. 다윗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직업이 있었어요. 한때 투잡뛰었어요. 아르바이트 두개 했던 사람. 목동하면서 궁중악사 했던 사람. 그 평신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0: 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1: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떤 형용사를 쓰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영어로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사람.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도대체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마음에 드셨을까?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고 야, 저 마음이 내 마음인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생을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동 시절 다윗이요 정말 성실히 양을 쳤어요. 다윗이요 양을 어떻게 쳤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앞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었나이다. 양을 이렇게 쳤대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치는 목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자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 말고 진짜 사자가 내 앞에 나타나서 사자가 양을 물어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안 됐다. 어떡하냐? 어쩔 수 없죠. 사자인데. 곰이 얼마나 잔인한 동물인 줄 아세요? 곰은요 다른 동물들은 죽여놓고 먹는데 곰은 산채로 먹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곰이 양을 물어가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야, 근데 이 다윗은요 양을 어떻게 치냐면요 사자가 곰을 물어가는데 쫓아가요. 사자가 내가 곰이라 그랬나 지금? 지금 3일째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요.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요. 막 돌 던지고요 막대기 들고 쫓아가요. 우리 주님이 보시고 놀랍니다.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제가 애가 다섯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 어딨나 모르겠네. 우리 막내가 다섯 살인데 제가 우리 막내를 데리고 동물원에 갔어요. 근데 사자나 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고릴라 우리에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우리 다섯 살짜리 애가 고릴라 우리에 만약에 떨어졌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안 됐다. 어떡하냐? 그럴까요? 아니죠. 내 새끼인데. 뭐든지 들고 달려갈 거 아니에요? 막대기라도 들고 갈 거 아니에요? 돌이라도 던지고 갈 거 아니에요? 내 새끼잖아. 다윗이 그 마음으로 양을 쳤어요. 이스라엘 많은 목자 중에 이렇게 양을 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이게 꼭 맞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영어 단어 small 보여주실래요? S-M-A-L-L 이 small에 잘 보세요. all이 들어있어요. 한번 놀랍시다. 이번 부흥회 동안 상식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몰이라고 그러잖아요. 몰. 왜 몰인 줄 아세요? 그 안에 올 다 들어있어서 몰이에요. 스몰은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행동에 나의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을 때 피 다 뽑아요? 요만큼만 뽑아요. 근데 그 조그만 샘플에 나의 건강상태 전부가 들어있잖아요. 바다 수질 검사할 때 바다 다 검사해요? 아니에요. 스몰. 근데 그 안에 그 바다의 수질이 다 들어있거든요. 똑같습니다. 다윗의 양을 치는 이 작은 모습에 그의 삶의 태도가 들어있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여러분이 작은 일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작은 거 시키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식 아세요? 무명한 자가 사명 감당하면 유명해져요. 이게 성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공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요. 나 부자 만들어 주시면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대. 나 성경시켜 주시면 나 주의 일을 하겠대. 우리는 무명한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면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은 무명 시절에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고 그를 하나님이 유명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심심하면 양치면서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요. 최초의 싱어송라이터가 다윗이에요.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첫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노아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단한 믿음을 보였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죠. 순종했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보고 사랑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잖아요. 연애한다는 게 뭐예요? 만나고 싶은 게 연애잖아요. 헤어지면서 또 내 꿈 꿔 그러잖아요. 또 밤새 통화하면서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또 그러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자기가 바라는 게 한 가지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소원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대요. 나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싶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약점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싸고 돌아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신 거 아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의 모든 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그런데 둘째는 그와 같아요. 비중이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선순위는 분명히 달라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 하다가 번아웃 났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데 사람 사랑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는가 있는가는 티가 잘 안 나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두 번째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는 사람들 눈에 티가 나요. 교회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잠깐 제쳐놓고 열심히 사역만 하려고 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번아웃 오게 되고 반드시 짜증을 내게 되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아세요?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어요. 마르다는 너무 좋아서 일을 합니다.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발밑에서 말씀을 들어요. 일하던 마르다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컴플레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얄미운 제 나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르다의 말이 맞잖아요. 전국 교회에 있는 마르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리아가 더 잘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전국의

마리다들이 그렇게 시험이 들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냐면, 마르다는 일했고, 마리아는 일안 하고 주님 앞에 뭐 예배하고 교제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마르다는 일만 한 거고요. 마리아는 사실 일도 하고 주님도 예배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 마리아가 일했다는 얘기 나오냐고 저한테 따질 수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설거지 누가 했을까요? 언니 마르다가 밥 차렸잖아. 그럼 설거지는 누가 했을까? 뒷정리는 누가 했을까? 분명히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 가실 때 안녕히 가세요 하고 예수님 가신 거 확인하고 마르다가 고무장갑을 집어 던지면서 설거지는 네가 해 그랬을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일했겠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일했을까요? 룰루랄라 찬양하면서 예배 드렸잖아. 주님과 교제했잖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일하면 지치지 않아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일만 하면 마르다처럼 지치게 되어 있어요. 예배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나 사랑하느냐? 너나 사랑하느냐? 한 번도 주님이 내 양떼 사랑하냐고 안 물어보셨어요. 양떼를 사랑해서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목회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솔직히 말해서 성도님들이 항상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소중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에게는 그걸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치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잖아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다윗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이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나는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있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 영화 친구 아세요? 벌써 한 30년 된 영화 같아요. 그죠? 한 20년. 장동건, 유호성 나오는 영화라 요새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 한국 영화 중에 천만을 돌파해서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너무 폭력적이고, 그래서 거의 졸면서 봤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 건달 역 맡은 유호성 씨가 자기가 다 짓지도 않은 죄를 그냥 다 자기가 지었다고 하고 변명하지 않고 뒤집어 쓰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찾아와서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말해요. 니와 그랬노? 너왜 변명 안 해? 니가 다안 했는데. 그랬더니 유호성 씨가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해요. 건달이 쪽팔리게. 너무 은혜 받았어요. 건달이 자존심이지 쪽팔리게. 나 그렇게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존심 진짜 있어요? 나 목사인데, 나 집사인데, 나 장로고 권사인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쪽팔리게 그 죄는 못 짓겠다. 우리에게 이런 자존심만 있었어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난 할례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 백성이야. 할렐루야. 왕이 됐어요. 사무엘하 5장에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연달아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갑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하 6장에서 방치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언약궤 가져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주의 교회는 휘장 밑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 이 세 가지가 다윗이 왕이 된 뒤에 한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다윗이 왕 되자마자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요.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고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했잖아요. 그게 거의 400년 전이에요. 근데 네, 잘 보여주셨네요. 예루살렘 주민인 여부스 족속을 유다 족속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무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조선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예루살렘 주변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거든요. 그 땅을 유다가 차지하고 있는데 가운데 알박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랬느냐? 지도를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래요.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유다지파가 저기를 공격을 못해.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 한가운데 알박기로 여부스 족속이 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약 400년 동안을. 슬프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저 예루살렘 땅을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저기를 쳐들어가요.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저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저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세력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부스 족속들이 자신만만해. 왜냐하면 400년 동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쳐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쳐들어갈 때 여부스 족속들이 이렇게 조롱해요. 이 말씀 혹시 아세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조롱했느냐? 지난 400년간 그 누구도 공격하지 못한 끄떡없는 땅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저 땅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국정 제1과제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윗에게 이 땅에 대한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저 거룩한 땅에 대한 분노가 있었더라고요. 젊은 시절부터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10대 소년일 때 골리앗과 전쟁한 그때도 저 땅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듯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물맷돌이 골리앗 머리에 맞고 쓰러졌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뺀 것까지 아시죠? 그 다음 이야기도 아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죠. 왜? 골리앗이 쓰러졌으니까 우와 하고 달려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진영을 다 노략하는데 세상에 20대 소년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어디로 가져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전쟁은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전쟁이에요. 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요. 무섭지도 않나. 그 거인의 머리를 들고 저벅저벅 걸어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그 거인의 머리를 갖고 갔을까? 다음은 네 차례다. 다윗은요, 찾지 못한 땅 예루살렘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견고한 진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10대 소년 때부터.

아이작 신스티원의 한 사람이라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네, 사랑이들아, 오늘 강릉에서 진행된 갈멜산 여름 부흥성회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리고 있고요. 말씀에는 애틀랜타 배들교회 이혜진 목사님께서 한 사람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볼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 일어나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이들아 2부 시간에서도 이어서 이혜진 목사님의 말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이들아 1부 끝곡은 제이빌리지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찬양 함께 하시고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가까웠기에 더 아팠습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는 어린 왕자와 여우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관계를 맺기 전에는 어린 왕자도 수많은 아이 가운데 한 사람이고 여우도 수많은 여우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서로 시간을 드리고 기다리고 마음을 나누면 그때부터 서로는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특별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과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는 더 아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차갑게 말하면 기분은 나쁘지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었던 사람이 한 말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었는데요? 나는 우리 사이가 특별한

피하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울타리가 높은 담장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담장 안에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갇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관계에 상처받은 우리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좋은 관계는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성경은 매우 현실적으로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불만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부는 절대로 다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해도 상처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운할 수 있고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같이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마음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말투와 성격과 습관이 하루아침에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표현이 서툴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했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지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높은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내 마음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알아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제의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한 모습의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위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처럼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좋은 관계는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며 함께 자라는 관계입니다. 본문은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 그래서 관계의 출발점은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를 몰라주어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나의 가치는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기대하지 마십시오. 좋은 관계는 침묵과 추측보다 진실한 대화를 선택을 합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혼자 해석하려고 합니다. 나를 무시한 것이 틀림없어. 원래부터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 그리고 마음속에서 재판을 시작하죠. 검사도 내가 하고 증인도 내가 하고 판결도 내가 내립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기도 제목으로만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였는데 어느새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먼저 당사자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모든 것을 속으로 참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다만 상처를 말할 때 상대방의 존재 전체를 공격해서는 안

당신은 항상 왜 그런 식입니까? 당신은 원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보기보다 자신을 방어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제가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아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지 당신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추측보다 질문을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여러분, 침묵 속에서 관계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좋은 관계는 그래서 용서와 신뢰라고 하는 것을 구별합니다. 본문은 말씀하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관계의 상처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죠. 그러나 용서한다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시 예전처럼 가까워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와 신뢰는 다릅니다. 용서는 내가 받은 상처의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움이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과 사건을 하나님 손에 넘기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아프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제게 잘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심판자가 되어서 미움으로 살아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용서는 한 사람의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죠. 신뢰는 진실과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천천히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좋은 관계는 한 번도 상처가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실망했을 때 곧바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 뒤에서 말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직접 말하는 관계입니다. 용서하되 신뢰가 회복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책임을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다시 돌아올 길을 남겨두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입니다. 혹시 지금 한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아팠을 수 있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제가 이 사람 때문에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오해했다면 깨닫게 하시고 말해야 한다면 사랑으로 말할 용기를 주십시오. 용서해야 한다면 미움을 내려놓게 하십시오. 거리를 두어야 한다면 복수심이 아니라 지혜로 경계를 세우게 하십시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겸손히 인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은혜가 흐르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사람을 하나님처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진실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십시오. 용서하되 지혜롭게 하십시오. 경계를 세우되 미움으로 담을 쌓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상처보다 은혜가 더 크게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0: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688번, 이사이에 0688번 주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0: 네, 마커스 워십의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였습니다. 계속해서 2부 시간에서도요, 강릉에서 진행된 갈매산 여름 부흥 성회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애틀란타 베데교회 이혜진 목사님이시고요,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감동과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혜진 목사님 만나보시죠.
1: 젊은 시절부터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10대 소년일 때 골리앗과 전쟁한 그때도 저 땅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듯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물맷돌이 골리앗 머리에 맞고 쓰러졌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뺀 것까지 아시죠? 그 다음 이야기도 아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죠. 왜? 골리앗이 쓰러졌으니까 우와 하고 달려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진영을 다 노략하는데, 세상에 20대 소년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어디로 가져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전쟁은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전쟁이에요. 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요. 무섭지도 않나. 그 거인의 머리를 들고 저벅저벅 걸어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왜 예루살렘으로 그 거인의 머리를 갖고 갔을까? 다음은 네 차례다. 다윗은요, 찾지 못한 땅 예루살렘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견고한 진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10대 소년 때부터. 여러분이 강릉에 영적으로 견고한 진이 있더라고요. 천년 동안 이어진 단오제. 단순히 민족 고유의 풍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땅을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땅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된 것에 대한 분노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분노.

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견딜 수 없어서 예루살렘 성부터 쳐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방치된 언약궤를 가져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엉망이었던 제사장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있을 때, 전쟁 때 여호와의 궤 가지고 갔다가 그궤 블레셋에서 뺏긴 거 아시죠? 근데 그 블레셋의 그 다곤 신당이 막 무너지니까 겁나서 그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따라서 다시 보낸 거 아시죠? 어렴풋이 어디선가 잃은 것 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언약궤가 그때부터 방치되어 있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근데 사울은 40년 통치하면서 한 번도 그 언약궤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해요. 방치된 하나님 언약궤에 아무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들어와요. 할렐루야. 마음이 달라요. 사울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추다가 그만 다리가 그 바지가 내려가고 미갈이 조롱했던 거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나 여호와 앞에서 춤춘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다.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나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할렐루야. 사울은 거꾸로예요. 사울은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울이 뭘 부탁하는 줄 아세요? 제발 백성들 앞에서는 내 얼굴 세워줘라.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했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했던 사람.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하는 일이 사울처럼 사람의 시선을 고려하는지, 다윗처럼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호와의 시선을 고려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하룻밤 잤는데 마음이 달라요. 불편하대요. 불편해 죽겠대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는 걸 나는 못 참겠대요. 마음이 다른 사람이에요. 마음이 다른 사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초라한 것이 가슴 아픈 분들 계세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좋은 집 살면서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맨날 요새 건축한다고 그러더라. 이런 마음은 없지 않으십니까? 근데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를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미안하지만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전 아무나 못 줘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안 돼. 그런데 내가 대신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 대신 못 줘. 내가 네집 지어줄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노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가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무엇이며 우리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하나님, 나의 후손의 일까지 말씀하시나이까? 이 기도를 잘 보면 다윗이 분명 하나님께 노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했는데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다윗은 자기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밖에 없어요. 많은 이들이 다윗과 반대. 여러분 기도 잘 돌아보세요. 많은 이들의 기도 내용이 자기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 건강 없어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승진하지 못하나요? 승진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게 없나요? 이거 주세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다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은 좀 달라요. 다윗의 기도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대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이 간데 이거 주십니까? 우린 달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지 못한 학벌, 내가 갖지 못한 외모, 내가 갖지 못한 재능.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사실 받은 것이 많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누구나 받은 것이 있으면 못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받지 않은 것 얘기하지 않아요. 받은 것에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또 귀한 게 무엇이냐? 거절당했어요. 하나님, 너 안 된대요. 그럼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죠. 아이고, 우린 이렇게 말할 거. 아이고, 하나님 멋지게 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쉽네요. 우린 그러고 말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준비합니다.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돛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자기는 못 짓는다니까.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백향목을 가져와요.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여야 하니까 내가 그래서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한대요. 또 다른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어려웠대요. 자기가 여호와께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했대요.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이 달라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 너무 인색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까워요. 계산을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꼭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구를 통해 일어난 줄 아세요? 계산하지 않고 자기 도시락을 드린 한 소년을 통하여 일어났어요. 여러분, 설마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그 집회에 도시락 싸온 애가 걔 혼자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락 싸온 사람 많아요, 그날. 다 계산해.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내봤자 얼마나 되겠어. 다 계산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계산하지 않고 자기 것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저도 돌아보니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헌신했던 시간이 있어요. 제가 과외 3개씩 했다고요. 100만 원 받은 거 주님께 렌트비 배달 드렸어요. 계산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드렸어요. 제가 봉고차 매주일마다 수요예배 때 금요예배 때 몰았어요. 한 번도 시간 아깝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민교회 와서 제일 작은 교회만 섬겼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시죠. 200불 올라서 250불 받고 섬겼어요. 제가 계산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섬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더니 제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인색해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대요. A라는 사람 앞에 근데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주워야 돼요? A가 주워야죠. B하고 C가 너무 아쉬웠어요. 내가 저기로 갈 걸. 근데 50m를 더 갔더니 B 앞에 10만 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주웠을까요? B가 웃으면서 주웠어요. A하고 C가 너무 아쉬웠어요. 내가 저기로 갔어야 되는데. 50m 갔는데 C 앞에 100만 원이 떨어져 있었어요. 누가 주웠을까요? C가 싱글 본 거랍니다. 50m 더 갔더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요. 오다가 돈 떨어진 거 못 봤냐고. 봤으면 반환하라고. 누가 제일 먼저 반환했을까요? A가 반환했어요.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 다음 B가 좀 생각하더니 반환했어요. C는 엄청 고민을 했어요. 처음부터 지 것도 아니었으면서. 우리가 혹시 이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아이들 과자 사주면, 예를 들어 새우깡을 사주면 우리 어른들도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달라 그러면 애가 주죠. 근데 이 새우깡의 특징이 손이 가요. 손이가 자꾸 손이 가요. 또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만 더 줘. 그러면 이제 애가 약간 멈칫하면서 하나를 더 줘요. 그리고 하나 더 먹으려고 그러면 애가 짜증을 내면서 아까 줬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반 부셔가지고 주고 하면 기분 어떠세요? 그 누가 사준 거예요? 내가 사줬잖아. 우리 하나님께 그러고 있지 않나요? 처음부터 내게

주님 주신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성막을 짓는데, 저 좀 이따 보세요. 제가 보여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저거 좀 이따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뚝딱 만드실 수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셨잖아요. 출애굽할 때 다 가지고 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금 귀고리, 뭐 반지, 뭐 실, 그리고는 굳이 출애굽기 35장에 그거를 다시 드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성막 짓게 하잖아요. 출애굽기 35장 전체가 굉장히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교회가 건축하는데 건축원금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헌금 그만하세요. 그랑 똑같은 거거든요.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감동인데 제가 진짜 가슴이 울컥한 한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23절을 보여주세요.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가 가져왔대. 여러분 아무 느낌 없으시죠? 그럼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곰곰이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실을 드렸대요. 그리고 가죽을 드렸대요.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오늘날 우리는 옷이 낡아지면 그냥 옆에 백화점 가서 옷 사면 돼요. 뭐 백화점까지 갑니까? 클릭 한 번으로 집으로 옷이 배달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광야에 모래바람 불거든요. 옷이 낡아지면 옷 만들어 입을 재료가 실인 거 아세요? 근데 노예로 살았거든요. 400년간. 노예 옷은 어떤 실로 만들었을까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실이었겠죠. 근데 지금 이들 손에 들어온 실이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는 배 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명주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미래 옷 만들어 입을 것을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가죽은 뭔데요? 오늘날 우리는 신발이 낡으면 백화점 가서 신발 쉽게 사요. 아니 온라인 클릭 한 번으로 신발이 집 앞에 배달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요. 광야길은 모래밭, 자갈밭이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걷다 보면 신이 너덜너덜해져요. 가죽이 있어야 돼요. 이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 입어야 돼요. 신어야 돼요. 근데요 노예 시절에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가죽신이에요. 붉은 문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언제 신을 만들어 입어봤겠어요? 해달의 가죽, 패션의 완성 아니었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야, 앞으로 신발 만들어 입을 가죽을 여호와의 성막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드려버렸구나.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럼 40년간 광야를 걸어요. 그 모래바람을 뚫고 매일매일 걸어요. 그러면 이 옷이 낡아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상 아무리 이 옷을 입어도 옷이 낡아지지 않아요. 옷이 멀쩡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 이 옷이 낡아지면 실로 옷 만들어 입을 그 실을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드려버렸더니 하나님이 40년간 그들의 의복을 책임지셨다 이 말이에요. 40년간 그 모래밭 돌밭을 걸으면 가죽신이 너덜너덜해져서 발이 부르터야 정상인데 이상해요. 아무리 그 자갈밭 돌밭을 걸어도 가죽신이 낡아요.

이름을 정해요. 왜냐? 앞으로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야 될 그 가죽을, 내 미래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아껴둔 것들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인생 어려워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막 계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막 드리는 사람 보면 막 주책 같죠? 주책 맞아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집에 갈 때쯤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 인생 고백이에요. 제가 계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보니 제 인생 주님이 책임지고 계세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다윗을 주님이 책임지셨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생을 왜 성경이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다룰까요? 왜 그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언급할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너도 이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릉 땅을 잡고 있는 견고한 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바랍니다. 춤추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받지 않은 것 불평하지 마시고 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좋으셔서 다윗을, 목동인 다윗을 일약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맨 밑에 있는 사람을 한 번에 맨 위로 올리세요. 맨 뒤에 있던 사람을 한 번에 맨 앞으로 올리세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집트로 유학 갔어요? 국무총리 되려면 원래 9급 공무원 시험부터 시작해야 돼요. 요셉이 평생 해도 국무총리 안 돼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요셉은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감옥에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밑바닥에 있던 그를 한 번에 총리로 올려버렸어요. 맨 뒤에 있던 그를 맨 앞으로 올려버렸어요. 다니엘은요. 다니엘도 포로였어요. 맨 밑바닥 인생이에요. 맨 뒤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한 번에 올리셨어요. 다윗도 한 번에 올리셨어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 복무 때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이 힘들지만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아침마다 2km 구보하는 거였습니다. 달리기를 구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달리기를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세상은, 학교는 예를 들어 키 제일 작은 사람이 앞에 서죠. 키 제일 큰 사람이 뒤로 가죠. 군대는 반대예요. 군대는 제일 키 큰 사람이 맨 앞에 서요. 키 작은 사람이 맨 뒤로 가요. 보기 좋아야 된다고. 우리 소대가 40명인데 제가 어디 섰을까요? 네? 네, 그 신장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맨 뒤에 섰어요. 제가 제일 작지는 않았어요. 네 번째로 작았어요. 어쨌든 맨 뒤에 섰어요. 맨 뒤에 서서 훈련을 받으면 좋은 점이 많아요. 키압 받을 때 묻어가는 게 많아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달리기예요. 제가 달리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2km 뛰는데 이게 너무 힘든 이유는 군대에서 주로 보리밥을 줘요. 아침에 달리기 하면 보리밥을 먹었기 때문에 가스를 배출하기 시작해요. 미치겠어요. 36명의 가스를 맡으면서 그 고약한 냄새를, 다채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미치겠어요,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괴로워하며 달리기를 하다가 가끔 우리 훈육관이 이런 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뒤로 돌아. 그러면 맨 뒤에 있던 내가 일약 맨 앞으로 나가요. 복수혈전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아침마다 훈육관이

제발 뒤로 돌아가 좀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 어쩌면 맨 밑에, 어쩌면 맨 뒤에 처져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의 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도 뒤로 돌아가 말씀해 주시면 맨 뒤에 있던 나도 맨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온기장의 찬양으로 성도여 다 함께 나눴어요. 사랑이들한 오늘 강릉에서 진행된 갈멜산 여름 부흥성회 실황을 누군 편집해 보내드렸고요. 말씀에는 애틀랜타

배달교회 이혜진 목사님께서 한 사람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많은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한 사람이 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했더란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뜨란 가족들이 되길 바라고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7월 마무리 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 조찬미의 같이 걸어갈게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새 달, 8월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2: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영상을 보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갑니다. 책도 AI가 읽어줍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AI에 의존해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기억조차 AI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AI가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 된 채 살아갑니다. AI로 인한 편리함이 인간 존재 자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진정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읽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상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인지활동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0: 있습니다. AI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더 빠른 기술보다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AI가 예배 자료를 만들 수는 있어도 예배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서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AI가 상담하고 대답하는 시대에 사람을 돌보는 일도 AI가 대신할 수 있는가? 요즘 AI는 사람의 질문에 굉장히 빠르게 대답을 던져줍니다. 고민을 말하면 위로의 말을 건네고 갈등을 설명하면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으면 차분하게 그것을 문장으로 정리해주기도 하고 힘든 상황을 말하면 그럴듯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죠. 때로는 사람이 해주는 말보다 더 친절하고 더 빠르고 더 부담 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능들이 전혀 쓸모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첫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AI가 대답할 수는 있지만 돌볼 수는 없고요. 문장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한 영혼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위로처럼 들리는 말을 할수 있지만 함께 아파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일이 아니죠.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듣고 그 삶의 무게를 함께 지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도록 곁에 함께 서는 일이죠. 그래서 목회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죠.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그 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양의 이름을 알고 형편을 알고, 상처를 알고, 연약함을 알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숫자로 보거나 관리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처리해야 할 항목으로 보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죠. 위험이 오면 지키고, 길을 잃으면 찾고, 상처를 입으면 싸매고, 약해지면 품습니다. 이것이 목회입니다. AI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줄 수는 있지만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의 어떤 문장들을 제안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눈물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즉각즉각 찾아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밤을 지새울 수는 없죠. 교회는 바로 이 차이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AI 시대가 되면 교회 행정은 더 편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성도의 명단을 정리하고 행사 일정을 관리하고 안내 문자를 다듬고 교육 자료를 만드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AI는 참 좋은 도구가 될수 있죠. 그러나 목회의 본질은 자동화될 수 없습니다. 심방이 자동화될 수 없고 눈물의 기도가 자동화될 수 없고 상처 입은 성도를 기다려주는 사랑은 자동화가 될수 없습니다. 죄와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일은 자동화가 될수 없습니다. 목회는 그렇게 빠르게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깊이 만나는 일이죠. 사람은 문제 해결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 설명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아픔을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을 붙드세요. 물론 다 필요한 말이죠. 그러나 때로는 그런 정답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들어주는 일이요. 기다려주는 일이요. 함께 울어주는 일입니다.

0: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 영혼 곁에 머물러 주는 일.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바로 목회의 깊은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에도 함께하고 눈물의 자리에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AI가 울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문장을 던져줄 수는 있죠. 하지만 함께 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아픔 곁에 머무는 사랑은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교회는 AI 시대일수록 더욱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더 들어야 하고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AI가 세상이 빠른 응답을 제공할수록 교회는 오히려 더 진실한 동행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돌보는 몸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마음을 묻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 예배 자리에서 보이지 않을 때에 그 영혼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정죄보다 회복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랑의 사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연결 속에서도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더 많은 답을 얻으면서도 더 진짜 같은 사랑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귀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합니다. 목회적 돌봄은 어떤 효율적인 그런 언어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기도 하죠. 기다려야 하고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다시 찾아가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그러나 바로 그 비효율처럼 보이는 사랑 속에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AI가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AI가 상담의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만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정보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사랑으로 한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AI 시대의 교회는 더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목회는 사랑이라는 사실이요. 돌봄은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라는 거죠. 사람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함께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조용히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빠른 조언보다 따뜻한 동행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내가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 짧은 기도 하나로 다시 붙잡아야 할 영혼은 없는지. AI는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랑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AI가 어떠한 문장들을 만들어 줄 수는 있겠지만 따뜻한 손길과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배윤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81-4611 054-281-4611번 안디옥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화요일, 금요일 진행을 맡은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입니다. 아침부터 후덥지근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고 잠깐 밖에 나갔다 와도 땀이 비오듯 흐르는 날입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이 절실하고 그 시원한 물 한 모금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계절이에요. 신약 성경 속 수가성 여인은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을 찾으러 왔던 그녀는 목마름만 안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의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영혼의 갈증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단지 목을 적시는 물이 아니라 메마른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몸의 갈증보다 더 깊은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갈증을 아시고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적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0: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많이 더운데요. 방송가족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너무 더운 때를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 오프닝 멘트 사모님 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생수의 은혜가 넘쳐서 그것이 위로가 되고 또 인내할 수 있게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소망의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성령의 생수로 새임을 얻고 또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찾게 되는 우리의 모든

0: 성취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수의 통로 되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또 타락한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절망과 두려움과 고민과 아픔들을 우리 주님 만져주셔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 이끄시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낙심할지라도 낙심한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15번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오랜 시간 정신질환을 알아온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1: 기도는 늘 인내가 동반되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그 인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붙들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정신적인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힘든 70년의 포로 생활도 마침내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돌아올 때에는 마치 꿈꾸는 것 같이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환호하며 돌아오게 하셔서 고국에서의 삶을 이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청취자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 이 질병 가운데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온 몸을 다하여서 찬송하고 높이며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간 동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가정에 은혜 베푸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380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인 되는 이진규, 이종원, 정현장, 박명우, 최양숙, 황근호, 문용식, 박광열, 임재영, 안경환,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암투병 중입니다. 암 통증도 없어지고 암이 전이 되거나 커지지 않고 치면되지 않고 다른 암도 생기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저의 모든 암과 암의 줄기, 뿌리까지 완전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투병 중에도 또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3806번이십니다. 님이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네, 너무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취자분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또 그 삶의 과정이 복음의 소리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 되기를 바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암투병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살기를 원하는 이 귀한 구원 열정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삶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약속하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주셔서 이 암이 근원까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치유되는 그 과정까지

0: 하나님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지인들을 향하여서 또 주변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의 통로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634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 천국 가시고 상속 관련된 문제로 가정에서 논의 중입니다.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이 마음이 하나 되어 순적하게 모든 상황이 흘러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더 어려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이런 것이 앞설 때이거든요. 신앙의 기본은 사실 나는 죽었다잖아요.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뜻으로 삽니다. 이런 고백인데 우리 청취자분께서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바라보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것이니까 그 상황에서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하늘의 가치로 분명히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어려운 이 상속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이 가족 간의 협의로 되기가 어렵고 또 법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무엇보다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보다도 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믿는 자가 때로는 약간의 손해를 보고 또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족들의 모든 마음도 평안하고 넓게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또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의 뜻대로 흘러가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순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네, 문제 해결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무명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샬롬. 길고 더웠던 7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피디님, 청취하시는 분들 평안하셨지요? 살기를 희망하는 여종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0: 네. 살기를 희망하는 여종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네. 사연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와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인간적으로 사는 건 누구나 살죠. 밥 먹고 살면 되니까 잠잘 때 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귀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1: 아멘.
0: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 귀한 여종, 스스로를 여종이라고 고백하며 기도 제목을 주신 우리 청취자 가운데 주님의 세밀하신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함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 뜻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인간의 그런 욕망들을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 아래 내려놓고 내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에 이 땅에 어려운 환경들 또 이 더운 날씨도 아무것도 아닐 줄 믿습니다. 귀한 청취자분에게 또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후배이자 7살 딸아이를 두고 있는 남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월 말에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췌장암으로 소천하셨고 본인도 몸이 불편한데 이제 외동딸도 키우면서 아버지 장로님의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내와 엄마가 없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 방학 기간에 아내와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귀한 믿음의 가정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계시고 우리 방송 내용을 주신 우리 아들 되고 또 아버지 되시는 분은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어느 정도 견뎌야겠지만 이제 딸이 너무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0: 네.
1: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 따님에게로 다음 세대까지로 또 잘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7살 어린 딸을 둔 귀한 집사님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 상황 한가운데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 집사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아버지 장로님으로부터 이어받아온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또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을 사랑하는 딸에게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겔 47장의 환상처럼 성전에서 하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흘러가며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만날지라도 믿음의 역사는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도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이 고난의 중심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환상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아버지와 딸이 좋은 믿음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린 딸이 믿음이 더 자라고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지는 시간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책임지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770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소방 교육 중에 있는 아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합니다.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남은 훈련 기간도 무사히 잘 마치고 좋은 지역에 배치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태중의 둘째 손주와 함께 첫째 손녀를 돌보고 있는 며느리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길 바라며 결혼을 준비하는 둘째 아들 축복해 주셔서 결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셨습니다. 두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네요, 목사님.
1: 네, 네. 어머님의 그런 귀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아들을 향한 어머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청취자분의 삶도 굳건히 붙잡아주시고 또 두 아들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길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큰아드님 소방 공무원으로 또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의지로 또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픈 무릎 주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만지시고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남은 훈련도 건강하게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곳으로 하나님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소방 공무원으로서 귀한 역할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주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 위에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며느님 가운데에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듯한 세임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님, 둘째 아드님 결혼 준비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기쁘게 은혜롭게 잘 준비되고 또 복된 결혼식 또 이후에 주님과 함께

0: 함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모든 순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632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포항이 가물어서 농사짓는 성도님들의 어려움이 많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 주신 하나님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많이 가물었습니다.
0: 그렇죠. 네. 예, 날은 뜨거운데 비는 많이 내리지 않은 올해인데요. 네. 우리 성도님께서 청취자분께서 주시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보며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 내 가족, 내 교회는 많이 생각을 하며 주변을 크게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 많은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런 이 땅에 어려운 농사짓는데 힘든 이런 분들도 생각하고 더 멀리는 전쟁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많은 그런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또 주변을 멀리 또 바라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올해에 많이 덥고 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농사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 뜻하시면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뭄의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경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의 뜻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잠시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포항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34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아들이 타지에서 생활하는데 이들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믿음의 본이 되어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일어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딸은 기도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또 아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꾸리길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1: 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에 가고 성공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믿음의 전승에 네. 우리 아이도 어쨌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없어도 건강하고 잘 이겨내고 믿음을 이어받아 살기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어른들의 나중에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다 귀결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 청취자분께서도 멀리 또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과 딸이 장성하여서 이제 타지에 나가서 결혼하여 살고 또 홀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곁에 있을 때뿐 아니라 또 멀리 다른 곳에 나갔을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알고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의 삶을 계속 이어가며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나 많은 것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취자분의 따님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태문도 열어주시고 또 신앙의 귀한 열매들도 맺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드님 객지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그 상황 상황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고 부흥하며 또 복된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훈련하신 귀한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자녀들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150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딸 조은의 산부인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갑상선도 별로 좋지 않은데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들 조기련 내년 1월 30일 결혼합니다. 결혼 후에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아멘. 우선 아멘. 아들 결혼 미리 축하드립니다.
0: 네.
1: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취자분의 가정에 우리 따님이 산부인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갑상선도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을 만드시고 이 복잡한 소우주 같은 이 몸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역사해 주셔서 의사의 손길 이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셔서 정확하게 의사를 주장하셔서 진단하고 판단하며 또 수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후에 회복도 빠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한 이후에도 믿음의 가정을 잘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그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모세같이 그 아내 사랑 아내를 또 믿음으로 이끌어가며 신앙 안에 선택하며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가정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 어머님을 축복합니다. 어머님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815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게 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 네. 네. 너무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방송 있는 모든 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지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여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청취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모든 인생 반석이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아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 가시는 우리 청취자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 엄마가 림프종 의심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 담당 교수님 진료 후 조직 검사할 수가 있는데요. 조직 검사가 꼭 필요하다면 외래에서 검사하기 편한 부위로 조직 검사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엄마가 입이 써서 식사를 잘 못하시고 숨이 차고 복수가 차는 증상에 딱 맞는 약물 치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아프시고 연세가 많으신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두 분 부모님께서는 참 귀한 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아, 네. 딸을 주셔서 참 복된데요. 하나님께서 몸이 약하여진 이때에 귀하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취자분의 부모님 육신이 연약해지고 연로해지셨고 또 하나님 림프종 의심으로 조직검사 또 이후 약물치료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날로 연약해져 가는 자신의 육신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두 분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딸이 믿는 하나님, 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따님의 그 간절한 섬김과 기도를 또 알고 느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이 귀한 통로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그 무거워진 답답한 높아진 마음들이 다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외래 검사와 또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님 도우셔서 약물의 선택과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의 체질과 몸의 상태를 아신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순조하게 치료가 진행되어서 건강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모든 것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205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영천에 있는 평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농촌교회라 어르신들이 많은데 교회를 세우는 젊은이들이 많이 오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네. 평천교회 제가 너무 잘 아는 교회이고 네. 저희 교회에서 섬기시던 부목사님께서 담임하시고요. 지금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신데 시골에 있음에도 열심히 사모님도 열심히 사역을 하십니다. 네. 성경 일도학회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음악회도 때가 되면 또 이렇게 하시고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계신데 정말 젊은 분들이 있으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천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성도 주셔서 교회를 위한 이 기도의 제목을 또 이렇게 올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평천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또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나님께 묻고서 또 결정하여서 나아가는 그 사역의 방향에 귀한 협력자들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시고 또 많은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젊은 분들이 많아지고 또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하나 돼서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활동하며 사역하며 함께 신앙에 성장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평천교회 주님의 기쁨 되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위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392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죽장 정자교회는 1년 365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답니다. 죽장장, 기계장, 오천장, 안강장, 죽도시장으로 노방전도한답니다. 12시 30분까지 오시면 맛있는 점심도 제공해드립니다. 매주 금요기도회를 뜨겁게 드리는데요. 모든 질병 예수님이 다 치료, 회복시키십니다. 기도회 마치면 에베네셀 침수런 원장님이 침봉사도 해드립니다. 정자교회로 오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귀한 정자교회입니다.
0: 네, 죽장 정자교회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네요. 예, 이런 교회가 오늘 시대에 다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죠. 틀린 말도 아니고 맞습니다.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어졌고 어쩌면 더 앞으로도 계속 전도하기는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 전파, 전도하는 사역이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을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끝까지 또 열매가 지금 우리 사역 시간 요 때에 안 보여도 물 주고 씨 뿌리는 이 일을 계속 감당하는 교회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 정자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뜨거운 이 금요기도도 함께하고 또 이 침 봉사도 받으시고 또 건강해지고 영육간에 강건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자교회가 하나님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변을 찾아가서 교회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입니다. 또 모였을 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전도의 걸음걸음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전도하는 일들이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 지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십시오.

0: 의지하여서 열심히 전도할 때에 오늘 이 시대에 놀라운 양적인 또 질적인 성장을 이루고 부흥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조전받으며 열심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1: 아멘.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시고 지친 삶에 새로운 힘과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 진행의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2: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 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 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10행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 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

4661 포항 안디옥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교회 전임 목사와 장년 공동체 전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서류 접수는 9월 13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042-541-3990 한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양제일교회 장현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이때 영적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교회들을 건져낼 참선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악한 영과 싸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회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옵고 복음으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분단된 우리 조국이 진리의 말씀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주도국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국내 유일의 초교파 목회 전문 종합지 월간 목회가 1976년 창간 이후 600개월 동안 단 한 호도 거르지 않고 통권 600호를 발간했습니다. 월간 목회는 오는 8월 1일자로 282면 규모의 통권 600호 기념 확장판을 발행하고 창간 50주년 기획 한국교회 목회백서 9번째 주제로 행정특집을 다뤘습니다. 이번 특집에는 신동식 목사를 비롯한 7명의 필진이 참여해 투명한 재정 운영과 수평적 소통을 위한 강소 목회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통령 표창 등 세 차례 정부 포상을 받은 월간 목회는 5,500여 교회 배포와 함께 해외 배송 강화를 위한 PDF 에디션을 선보이며 지면을 확대해 왔습니다. 박종구 발행인은 서평을 통해 50년의 기록을 회고하며 디지털 전환과 AI 문명에 발맞춰 목회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월간 목회는 기존 부설 목회연구원을 AI 목회연구원으로 확장 개편해 오는 9월 개원하며 AI를 사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공유하고 목회자 의식 설문조사 등 기념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임목회자의 사례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교단과 노회가 함께 보충하는 목회자 참여소득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연구특별위원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총회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월평균 기본 사례비가 140만 원 수준인 현재 교단 단독 목회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보충형 참여소득안을 발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용택 목사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을 기준선으로 삼아 개교회와 노회, 총회가 차액을 분담하는 공적 지원체계를 설명했습니다.

0: 주제 강연을 맡은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목회자의 경제 문제를 공동의 책임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별위는 정밀 실태조사와 시범 노회 운영을 포함한 대책안을 오는 9월 제111회 총회에 헌의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서울 홍대 인근 클럽 지하에서 청년 복음화를 목표로 개척한 유송처치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바탕으로 경의중앙선 가좌역 인근에 새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중심교회에서 전세대 지역교회로 영역을 넓히는 유송처치의 사역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서울 마포구 유송처치는 성도 99%가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젊은 교회로 지하 클럽 공간의 수용 인원이 한계에 도달하자 최근 가좌역 인근 식자재마트 부지를 매입해 새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2: 이 서울의 홍대라고 하는 이 변방과 같은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 알려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1: 남빈 담임 목사는 어제 인터뷰에서 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 등 14억 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했으나 3개월 만에 청년 성도들이 적금과 주식을 정리하며 9억여 원을 모아 예배당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송처치는 500석 규모의 대예배당과 소그룹실, 자모실, 카페 등을 갖추고 청년 중심의 유기적 생명력을 유지하며 장년 소그룹과 지역 섬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 복음은 모든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1: 남 목사는 새 예배당에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양육해 전국과 세계로 선교적 교회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국내 거주 이주민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스포츠 복지 연합 행사를 기획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포천시청과 협력해 오는 10월 3일 경기도 포천 축구공원에서 제3회 GBC 다민족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하고 이주민 축구동호회 15개 팀을 대상으로 선착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교회 의료 선교팀 전체가 참여하는 이동 진료와 50여 명 규모의 이미용 뷰티 봉사가 함께 기획됐습니다. 최병락 담임 목사는 이주민 섬김을 시대적 사명으로 규정하고 포천 지역 이주민교회와 협력해 대회 이후에도 신앙적 유대를 이어가는 지속 가능한 선교 모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30일 한국에 입국한 직후 첫 일정으로 서울 영락교회를 방문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틸 대사는 어제 30일 오후 6시쯤 서울 영락교회에 도착해 행정 목사와 당회 관계자 등을 만나고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틸 대사는 방명록에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기도로 시작하게 돼 기쁘며 자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부모님이 6.25 전쟁 직후 월남한 이북 출신으로 원래 집안이 영락교회 교인이었다고 방문 배경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37도, 평양 31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3: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 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 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제주도에는 오름이 참 많은데요. 예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검은오름 일대를 재정비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진행된 숲 가꾸기 사업으로 빽빽하게 심어진 나무들을 일정 부분 베어냈더니 숲이 더욱 건강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1970년대에 국가 주도의 조림 사업이 실시돼서 울창한 삼나무 숲을 조성했는데 그 숲이 성공을 거두긴 했는데 너무 빽빽하게 심어져서 제주 고유의 식생을 복원하고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기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대 심어진 나무들을 적당히 베어내고 빈 공간을 만들어주었더니 제주 고유의 식생이 회복되고 숲이 훨씬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베어지고 자리를 내어주자 그곳에 햇빛이 풍부하게 비춰지고 키가 작은 식생의 발달도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삼나무 숲처럼 비워내는 재정비가 가끔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도 인기인데요. 주변 정리를 단순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비워내고 하나님께만 생각을 고정한다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일을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54편에서 말한 내용과 그에게 기름을 붓고 결국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장하며 이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긴박한 간섭과 역사, 그야말로 기묘한 섭리의 손길을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분이시며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진짜 길을 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벗어날 때도 그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다윗은 이를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도 극적이어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말한 대로 그를 돕는 분이시오 그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임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분명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진실로 돕는 분이시오 그의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날개뿐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상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할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헐몬산에는 추수철인 무더운 5월과 6월에도 눈과 얼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그 산의 얼음을 가져다가 음료에 넣어 마셨다고 하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추수꾼들에게 그 얼음 냉수 한 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변함없는 충성은 지치고 메마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죠. 무더운 여름입니다. 몸도 쉽게 지치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함께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요.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들을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더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찬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저뭐 찬송가가 꼭
0: 네.
1: 뭐 여름이다 겨울이다 그게 아니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또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간다 그리고 저뭐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런 노래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왜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환자 병원에서 듣는 사람도 있고 괴롭죠 날씨는 덥고 또 바다의 시원한 물장구를 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동차를 끌고 지금 휴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방송 듣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은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 틀어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0: 아멘. 말씀하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또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 등대 외에도 또 은혜로운 찬양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휴가철에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나 가족들이 갈등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8: 덜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빨리 극복하는 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거지. 큰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디를 여행을 간다. 내가 원하는 거는 자기 어디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안 하니까 나 혼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아, 나 야로스동 가고 싶다. 그거 가면 되는데 그런 데가 없어. 그냥 생일날 뭐 해주래. 알아서 해래. 그러니까 또 1년은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맨날 하긴 어렵잖아. 아, 나 오늘은 이런 거 사줬으면 좋겠다. 그럼 편해. 저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부부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애들 키울 때도 그렇고 어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저 그런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지.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편안한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사랑받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게 성경의 철칙이야. 아내, 남편 존경하라. 남편, 아내 사랑하라.
7: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모든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행복한 그런 여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사랑에 관련된 좋은 찬양들, 찬송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드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포항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은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해 청취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잠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도착한 링크를 누르시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통해 더 나은 방송 방향을 찾고 다가오는 가을 개편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고성능 무선 이어폰, 소형 라디오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문자로 받아보신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더 은혜로운 포항극동방송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동성애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동성애를 그만두고자 상담을 요청해 오는 젊은 분들을 접합니다. 그 중에는 에이즈에 걸린 이후에도 동성애를 끊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저는 당시 그 청년을 위로하며 동성애에 관한 강의를 들으러 오실 것을 권했고 그는 성실하게 강의장에 찾아와서 듣고 상담까지 하여 동성애를 관두기로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그의 스토리가 얼마 전 기독교 신문에 대서 특필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해당 기사에서 동성애 폐해를 통계로 알리는 강의를 좀 더 일찍 들었다면 동성애 세계에서 진작에 빠져나오고 에이즈에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말씀 앞에서 동성애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겠다고 다짐했음을 언론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내린 형제를 위해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디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사실은 제가 6년 전에 불교 신자였어요. 주님께서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그 잠실교회를 섬기게 됐고, 6년 동안 제가 이제 열심히 정말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기쁨이 정말 저는 처음 체험을 했어요.
2: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남전희 집사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1: 또 주변 분의 권유로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사실 저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요. 그래서 두 아이의 이름으로 그 전파 선교사를 신청해서 그 두 아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극동방송에 부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 지 한 1년 6개월이 지났나, 우리 큰아이가 아들아이인데 걔가 이제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유난히 아이가 피곤해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만성 골수구성 백혈병이란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병원에서 제 핸드폰 앱으로 극동방송이 앱이 있었는데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고, 또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2: 힘과 위로를 주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방송 가족들 말입니다.
1: 그러던 중에 그 11시에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사연을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채택이 돼서 제가 또 중보기도를 받았어요. 그 중보기도팀에서 그 한 번 중보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끊임없이 저를 전화를 해주셔서 아이의 상황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또 기도를 또 하시고 그러는 게 처음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2: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픈 몸은 치유받고 자녀 모두 세례를 받습니다.
1: 동방송에서 또 우리 잠실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해주셔서 그 여동생인 딸아이와 그 골수가 100% 일치를 했어요. 골수 이식을 받고

0: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에 아들 아이가 또 딸 아이가 두 아이가 같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저희가 체험하게 됐어요.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경험과 체험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더 외출을 해도 항상 틀어놓고 나가요. 찬양이 우리 집에 나오는 것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하고 잠잘 때 끕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눈을 뜨면 킵니다.
1: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남전희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남 집사님을 새벽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0: 저희 집이 그 잠실교회하고 아주 가까워요. 근데 눈을 떴는데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 내가 미쳤지, 불교 신자가 무슨 새벽 기도를 가고 싶니, 이건 무슨 마음이니, 그러면서 다시 잘라고 이렇게 들어놨는데 다시 그 마음이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건 가야 돼, 그러면서 저는 아는 교회라고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잠실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날로 튀어갔어요. 성경책도 없었고 말씀도 몰랐고 찬양도 처음 듣고, 근데 그냥 그날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그냥 제가 속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는데 어디 살아계세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확인하고 교회를 다닐게요. 제가 불교 스타일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겠습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혼자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불교 스타일로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날부터 100일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1: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택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사역을 극동방송과 함께 감당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그 말씀을 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새벽기도 말씀이 사무엘상 하였는데 그 왜 다윗과 그 사울의 왕에 쫓고 쫓기는 게 연속극 드라마처럼 재밌어서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될까? 다윗이 잡힐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내일을 기대하시라 뭐 이런 마음과 매일같이 아 오늘은 다윗이 잡혔을까? 도망갔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100일 기도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1: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새벽에 갑자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나갔던 새벽기도. 그곳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제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소망의 기도를 통한 중보기도의 능력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남전희 집사님이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내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저한테는 정말 극동방송을 듣게 하면은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저는 체험을 해서요. 저는 이 멘트를 꼭 하고 싶어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1: 지금 바로 이 순간 극동방송을 들으며 도우며 듣게 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이 사역에 힘이 되어주십시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그 동방송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세계에서 물이 가장 좋은 나라, 세계에서 수돗물이 가장 좋은 나라, 생수가 필요 없고 정수기가 필요 없다고 하는 나라, 독일,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캐나다, 열 나라입니다. 캐나다를 제외하고 열 나라들이 모두 유럽에 있습니다. 모두 선진국가들입니다. 모두 다 장수국가들입니다. 대표적인 장수국가들입니다. 좋은 물 마시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반대로 수도도 제대로 시설이 없고 마시는 식수가 가장 열악한 나라들 모두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니제르,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에리트리아, 부룬디, 말라위 모두 아프리카에 있는데 이 나라들은 수도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흙탕물 그냥 마셔야 합니다. 일찍이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고 어린아이,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죽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물만 마셔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좋은 물을 찾습니다. 좋은 물 마음껏 마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좋은 물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좋은 물도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해도 영적으로 병들면 그 육신의 건강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혼의 생수, 좋은 생수를 많이 마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의 삶에도 좋은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생수가 도대체 무엇일지, 우리가 마셔야 할 영혼의 샘물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찾았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야곱이 판 우물,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에게 준 우물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갈 때에 많은 제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도 유대인인 당신이, 갈릴리 사람인 당신이 여기에 왜 왔냐고, 왜 나에게 우물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의아해할 정도로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찾지 말아야 할 곳, 유대인들이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마리아는 예수님 당시에 저주받은 곳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는 사람, 사람 대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사마리아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런 사람, 사람답지 못한 사람, 정말로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사마리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한 지파들이었습니다만은 열 지파가 모여 살았던 곳이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수천 년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 같이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수르가 이민 정책을 쓰면서 거기에 그냥 이방 사람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겼고, 세상의 모든 우상 잡신들을 그들은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 세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곳이 어디냐? 북한 땅, 사마리아 땅. 가장 저주받은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사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나는 고귀한 것 같지만 내가 몰라서 그렇지 따져보니까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대접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신나는 일이 있을 거야, 진짜 요만큼도 근심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왕자 공주님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루를 일어나면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은 어떤 사고가 있을까? 오늘은 또 어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될까? 여러분, 답답함이 내 마음에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사마리아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한겨울에 왜 그렇게 열받을 일이 많은지, 한겨울 시베리아와 같은 곳에 있어도 왜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이 많은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시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어떤 갈증이 여러분들의 삶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까? 나만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집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너무 끔찍하게 다쳐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 말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데 다쳐서 누워서 입만 움직일 수 있는 그 성도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여기 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앞에 누워있는 저 할머니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저 할머니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렇게 아파 누워있어도 며칠 있어 보니까 아들도 오지 않고 딸도 오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아파 누워있어도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목사님도 오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워있으니까 정말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 다 죽어가면서도요.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생하시고 또 수술하시고 입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다고요. 나 죽었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그렇지 의사들 주장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모든 사람도 하루에 7개에서 8개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암세포가 여러분들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데 그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에 뿌리를 딱 내리면 그래서 자라면 암병이 됩니다. 그런데 뿌리 내렸지만 자라지 못하면 시들어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암에 안 걸렸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언제 걸릴지 모르고 지금도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암세포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해서 죽이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날짜를 모른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이 여인이 그의 삶의 문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이 왜 우물을 찾았습니까?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물은 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찾았습니다. 대낮에 12시 한낮에 누구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았습니다. 힘들어도 그 우물을 찾아서 그 우물 물을 퍼마셔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 있을 때마다 달려가는 우물이 있습니다. 나는 이 우물이 주는 물을 마시면 나는 건강할 거야, 회복될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은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을 찾았지만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의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우물이 돈이라고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돈 되는 것만 기웃거립니다. 돈 되는 것만 내 마음에 채우면 내 삶에 채우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우물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우물을 떠나지 못합니다. 찾고 또 찾고 내가 그 자리에 이르기만 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만 하고 내가 시장이 되기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날마다 거기에 기웃거리고 권력의 우물을 찾습니다.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해도 대통령 주변에 있으면 내 인생은 해결될 거야. 권력의 우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권력의 우물에 기웃거리다가 망한 사람, 탈난 사람, 감옥 간 사람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이 생수인 줄 알고 돈이 생수인 줄 알고 다른 지식이 생수인 줄 알고 찾았는데 한두 모금 마실 때는 좋았는데 그것이 탈이 나면 문제가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소설 중에 야간비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공군 소령 출신 생텍쥐페리가 1차 세계대전에 비행기를 몰고 참전했습니다. 그때의 일을 경험 삼아서 기록한 소설입니다. 아프리카 전투 비행을 나갔다가 사마리아 사막에 불시착합니다.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영하로 내려가는 추위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50도 이상 올라가는데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위 더위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목이 탄

것이었습니다. 추위도 견딜 수 있고 더위도 견딜 수 있는데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 물을 마시지 못해서 애타는 목마름에 있다가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세상에 불시착한 그 비행기에 그 추위와 더위가 교차되면서 새벽에 이슬이 쫙 맺혀 있는 거예요. 알루미늄판에. 비행기 기체에. 그래서 생택지 베리가 수건을 가져다가 그 이슬 물기를 탁 반 컵의 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고 탈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기체에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름이 있어서 이름 모를 기름이 디범벅이 되어가지고 물반 기름반 마시지 않을 수 없어서 마셨는데 탈이 나가 탈수 현상이 생겨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게. 몇 날 며칠 누워있다가 겨우 기운을 차리고 또 어떻게 먹을 것이 없나 마실 것이 없나 찾아다니는데 고목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고목나무가. 그래서 고목나무 여기는 뭐가 없나 싶어서 뒤집어 보니까 세상에 새벽에 고목나무 밑에 그 맺힌 이슬을 빨아먹으려고 벌레들이 사하라 사막에 있는 벌레란 벌레는 다 끼어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뒤치는 순간 깜짝 놀랄 정도 큰 벌레 작은 벌레 막 디범벅이 되어가지고 그 벌레가 그 고목나무에 붙어서 그 물기를 빨아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깨달았어. 야, 이 물은 생명 그 자체다. 생명 그 자체다.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물은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보라, 너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물을 찾습니다. 샘물을 찾아요. 그런데 좋은 샘물을 마시면 건강하지만 마시지 말아야 할 오염된 샘물을 마시면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옳지 못한 샘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시지 말아야 할 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셔야 할 물은 마시지 않고 마시지 말아야 할 물을 마시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심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움에 처해 있던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는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지금 퍼먹는 물, 내가 달라고 하는 그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진짜 샘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샘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생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진짜 샘물이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이 진짜 은혜의 축복의 생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마셔야 할 샘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진짜 샘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요, 진짜 감사한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샘물을 찾아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진짜 샘물 되신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믿게 해주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찾으셨고 내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찾고 계시고 내가 찾아야 하는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권력, 물질 이런 것은 내가 찾아다녀도 잡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것이

여러분들이 로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로또 되지도 않고 어떤 분은 목사님 나도 몇 번 샀는데 꼴찌도 안 됩니다. 번호 하나도 못 맞추겠습니다. 1등 된 사람 있기는 한데 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찾아다녀도 1등 되고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권력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생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진짜 생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택배 중에 제일 고마운 택배가 생수 택배입니다. 그거 마트에서 사서 옮기자면 얼마나 힘드는데, 무거운데. 인터넷 주문만 딱 하면 새벽에 문 열고 나가면 세상에 그 무거운 생수 택배가 그 좋은 샘물이 집 앞에 그냥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만약에 그 물을 내가 뜨러 산에 한번 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영적인 생수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한 푼도 돈 없어도요 주님의 은혜의 생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혼의 생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영혼의 내 마음의 내 생각에 정말로 병들게 했던 문제시되었던 많은 아픔, 고통, 근심, 걱정,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 축복의 생수를 돈 없이 값 없이 우리 집에 그냥 택배로 여러분들을 삶 앞, 여러분들 문 앞에 그냥 택배로 배송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도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 물맛을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마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제임스 로더, 당대의 최고의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하버드 박사입니다. 아무나 하버드 박사가 아닙니다. 당대의 최고의 석학입니다. 철학, 심리학, 신학, 사회학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이 교수님의 강의에 학생들이 그냥 다 모여들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지만 신학을 가르쳤지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뚜렷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교수님이었습니다. 1970년 9월 어느 날 온 가족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캐나다 퀘벡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뉴저지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어서 뉴저지 고속도로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교수님의 차가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겨우겨우 살아나게 되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교수님은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경을 매던 며칠 동안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교회가 좋은 줄로만 알고 다녔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좋으신 분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분이셨습니다.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없어서는 안 될 분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반드시 비약적으로 변합니다. 강의실마다, 강의할 때마다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없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 축복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 모두를 질병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생명의 생수를 날마다 날마다 마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사마리아라오. 나는 사마리아의 여인 같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변한 인생,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4-3060, 054-244-3060번 포항 송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7월이 벌써 7월 31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8월. 자, 그리고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좀 마지막인 느낌. 네, 즐거운 금요일. 자, 7월을 아쉽게 떠나보내지만 즐거운 금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아주 덥습니다. 휴가철, 또 여름성경학교 수련의 철. 도전하기 좋은 날, 금요일 도전하기 좋은 날, 도전 찬양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새끼라에서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우리 방학생들과 제가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은 교회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새끼라 또 극동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 애청하시는 분들과 전화 연결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는 분에게 제가 사전 섭외 없이 지금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걸어서 앞 소절 노래를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은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어디로 보내냐? 샵 1069 문자. 전국 어디서나 서울 극동방송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야 됩니다. 지역에서 원래 듣던 그 문자로 보내면 안 돼요. 샵 1069 이쪽으로 도전 이렇게 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그리고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도전하고 이렇게 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못해요. 여기서는 제가 탁 눈에 띄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골라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제가 학교 종이 하면 상대방은 땡땡땡 이러면 이제 딩동댕입니다. 그럼 좋은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좋은 선물. 산토끼. 그러면 토끼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 여러분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찬양을 골라놨어요. 이미 골라놨습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불렀던 찬양들을 오늘 제가 좀 골라놨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힌트야. 예전에 내가 수련회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들 제가 준비했으니까 제가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 마구잡이로 제가 선정해서 전화를 드리면 제가 바로 앞부분 그 찬양을 부르면 바로 이어서 뭐 여보세요 어디 사세요 이거는 처음부터 안 합니다. 바로 찬양부터 들어가니까 여러분께서 바로 받아치면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모든 분들에게 도전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자, 어떤 분하고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 아주 빠르게 보내신 이분에게 제가 한번 도전장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거 한번. 자, 어떤 곡을 할까 하다가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거 한번. 3431 3431번님의 도전장을 제가 받아드립니다. 위대하고
1: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0: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맞춰주셨어요. 아우, 고맙습니다. 3431번님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
1: 네.
0: 자, 혹시 본인 소개가 가능한가요? 소개해도 되고. 네. 안 해도 되고.
1: 목포 은세대교회 김인실 권사입니다.
0: 김은실 권사님.
1: 인이요.
0: 김인실 권사님.
1: 네.
0: 저하고 좀 이름이 비슷하시네요. 네. 김인실 권사님. 목포 온세대교회.
1: 예.
0: 야, 교회 이름도 좋고요.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새끼라 들으셨어요?

0: 한 5년 정도?
1: 5년?
0: 예. 네.
1: 새끼랑 5년 됐는데?
0: 그 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동방송을 들었거든요.
1: 국정방송 들어가지고 제가 시작할 때부터.
0: 응원해봤고, 예, 꼭 전화 한 번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1: 야.
0: 저희 형부가
1: 예.
0: 이제 돌아가 소천하셨는데,
1: 예.
0: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여기다 형부가 어떻게 생각할까 몰라서
1: 예.
0: 신청을 못 했는데,
1: 예.
0: 제가 다행히 형부 돌아가시기 전에
1: 예.
0: 그 병원을 찾아가서
1: 예.
0: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런 거 이야기하고
1: 예.
0: 형부가 믿겠다고 돌아가셨거든요.
1: 오, 야, 정말 하나님께서
0: 네.
1: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0: 네.
1: 하셨네요.
0: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1: 예.
0: 정말 대단한 방송이다
1: 예.
0: 생각해요.
1: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우리 위대하고
0: 아니요,
1: 강하신
0: 아니요.
1: 주님 맞춰졌잖아. 그쵸?
0: 아, 그 역,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1: 아유,
0: 잘하시잖아요.
1: 저는 그분은
0: 대단한
1: 옆에,
0: 방송이에요,
1: 예.
0: 진짜.
1: 이렇게 또, 새끼라고 5년 됐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0: 예.
1: 들어주셨고, 드디어 이제 용기를 내셨네요.
0: 예.
1: 우리 아까 권사님?
0: 예.
1: 김인실 권사님. 아,
0: 예.
1: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옆에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야, 얼마나 또 감사하고 뿌듯해요. 그일 하고
0: 아,
1: 나서.
0: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1: 그니까.
0: 매주 매일 들으면서 거의 제가 이 시간에는 차를 운전 중이거나
1: 네.
0: 듣고 있거든요.
1: 그렇구나.
0: 아예.
1: 그 문자도 가끔 이렇게 보내셨어요. 뭐 퀴즈 참여라든지.
0: 도전 몇번 눌렀어요.
1: 아, 그랬구나.
0: 약전에 목포 영성교회에 나오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나도 언젠간 되겠다고 오늘은
1: 오늘은 작정을 하신 거야, 오늘은. 1번으로
0: 왠지
1: 보냈거든,
0: 느낌이,
1: 1번.
0: 아, 그래요?
1: 예.
0: 왠지
1: 야.
0: 느낌이 될것 같았어요.
1: 와, 오늘은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그냥 보내셨던 것 같아.
0: 아, 그래요? 저희도
1: 야.
0: 수련회 중이거든요.
1: 수련회 중이에요. 어디에서 수련회 중입니까?
0: 중고등부인데 저희는 광주에서 해요.
1: 광주에서.
0: 예.
1: 지금 광주 따라간 거예요?
0: 예,
1: 그래서
0: 따라갔죠.
1: 광주에서 지금 듣다가 또 이렇게 문자를 주신
0: 지금
1: 거예요?
0: 쉬는 시간이고
1: 쉬는
0: 이제 뭐하고
1: 시간에.
0: 하니까 이제
1: 야.
0: 나와서 방송 듣다가
1: 중고등부 수련회 뭐 이렇게 도와주러 가신 거예요?
0: 전 교, 이제
1: 교사.
0: 교장이에요.
1: 교사로
0: 예.
1: 가셨는데도 그 사이에 또 새끼라를 또 들으시고 도전을 1번으로 하시고. 야, 우리 권사님 진짜 대단하다. 야, 권사님 선물 어떤 거? 기억나는 선물.
0: 감사하죠. 그냥 저는 열무김치 주세요.
1: 오, 자,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보내드리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네.
1: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
0: 제가 감사하죠.
1: 앞으로 건강하시고, 앞으로
0: 네.
1: 더 용기 내셔가지고, 주위 분들에게 이 새끼라 많이 좀 알려주시고, 전도의 도구로 꼭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국동방송 화이팅입니다.
1: 화이팅입니다.
0: 네.
1: 예전에 이 중고등부 수련회나 권사님
0: 네.
1: 이렇게 은혜 많이 받을 때, 지금 아이들이 부를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잖아요. 그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막 율동하면서.
0: 지금도 많이 불러요.
1: 지금도 많이 불러요. 그럼 이번
0: 네.
1: 수련회 때 이거 한번 애들하고 한번 율동하면서 한번 하세요. 예?
0: 네.
1: 알겠죠?
0: 네, 감사합니다.
1: 온 세대교회, 목포의 온 세대교회 다니시는 저하고 이름도 비슷한 김인실 권사님. 전국에 지금 퍼지네. 와, 예.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시고요.
0: 네, 저도
1: 우리
0: 감사합니다.
1: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같이.

0: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 도전 찬양 금요일에 우리 7월의 마지막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면서 더위를 날려버리고 마음은 또 시원하게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들 모아서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샵 1069번으로 문자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생방송 중에 문자창 보고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려서요. 받으시면 바로 학교 종이 제가 부릅니다. 그러면 땡땡땡 이런 식으로 받아서 조금만 부르셔도 딩동댕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 많은 분들 여전히 도전 도전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엔 어떤 곡으로 해야 될지 자 어떤 곡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 곡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곡들 수련회 때 불렀던 곡들 6427번님께 도전장 갑니다.
1: 안녕하세요.
0: 돈으로도
1: 못 가요 하나님 나라.
0: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1: 네, 저는 대전 도안교회 섬기고 네. 있는 김영옥 집사입니다.
0: 김영옥 집사님.
1: 네.
0: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 맞죠?
1: 맞습니다.
0: 네. 아우, 저도 목사님 말씀 참 좋아하고, 예.
1: 네.
0: 금방 뭐 설교 편집도 해봤습니다. 예, 설교 편집도 아, 많이 해봤거든요. 예.
1: 그렇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우리 김연옥 집사님. 예. 뭐 하시다가 영, 지금 영,
1: 예. 옥입니다.
0: 옥, 예. 김연옥 옥이요. 집사님. 옥.
1: 네.
0: 예. 예. 지금 뭐 하시다가 도전을 지금, 하셨어요?
1: 지금 잠깐 병원 왔다가.
0: 네네.
1: 오는 길에.
0: 병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1: 아니요 병원 도착했습니다.
0: 병원 이제 막 도착했어요. 왜 본인 네. 지금 어디 좀 안 좋으세요?
1: 아 저번 주에 식중독 걸렸다가
0: 아
1: 오늘 피 검사
0: 식중독 먹을 걸 좀 네. 지금 이게 더운 날이어가지고
1: 네.
0: 먹을 걸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시죠?
1: 네 아닙니다.
0: 자 새끼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1년 네? 정도 된 것
0: 같아요. 1년 정도. 극동방송을 네. 1년 들으셨어요? 아니면
1: 아니요,
0: 듣다가?
1: 극동방송은 오. 제가 차 살 때부터 들었으니까 15년.
0: 오래되셨구나.
1: 네.
0: 우리 대전극동방송 10년 네. 넘게 애청자로 네. 있다가 1년 동안 이제 새끼라도 들으시고.
1: 네.
0: 자, 오늘 처음으로 저하고 통화됐죠?
1: 맞습니다.
0: 예, 그래요. 항상 우리 이제 방학생들하고 대부분 통화하다가 오늘 이렇게 통화가 그쵸. 드디어 됐네요. 사연이랑 가끔 보내보셨어요?
1: 예, 대전 극동방송에는 예.
0: 아니, 새끼라에는
1: 한번 저번
0: 한번 보냈었어요.
1: 방학생들만 예. 해 주셔서.
0: 예. 그러게요.
1: 연결을 못 했어요.
0: 그래 가지고 네. 이렇게 도전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전 정말 네. 잘하셨고. 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으세요? 이제 1년 정도 들으셨는데 새끼라.
1: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천주교 신자분인데
0: 예.
1: 이 새끼라를 추천해 주셨다고 한
0: 맞아요 기억납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어떤 천주교 신자가 새끼라 열심히 듣다가 무교 네. 종교 없는 친구한테 야 너 새끼라 한번 들어봐라.
1: 네네.
0: 그래서 그 무교 분하고 제가 전화 연결을 해서 네. 교회를 다니게끔 지금 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1: 아 네,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0: 참 예.
1: 그래서 그분도 이제 어쩌면 마음에 울림이 또
0: 예.
1: 있어서
0: 네네.
1: 또 종교를 그러니까. 다름에도 불구함에 또 추천해 주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0: 네.
1: 참 이단에 있다가 나와서 방황하다가 이 방송 듣고 다시 귀한 교회 가신 분들도 참 많고 하나님께서 네. 참 특이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0: 맞습니다. 네.
1: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참여를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이 살짝 나도 선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응원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네, 맞습니다.
1: 자, 그렇지만 오늘은 또 6427번님에게 또 이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어떤 선물을 또 드리면 좋을까요? 기억나는 선물.
0: 소곱창 전거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1: 예예.
0: 식중독 한번 걸리고 나서
1: 자, 오늘 솔직히 제가 선물이 네. 오늘 살짝 한정적인데 이번 주에 이제 나갔기 네. 때문에 네. 자, 제가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냉면, 강화성 네.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네. 그다음에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0: 네.
1: 그리고 오지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네. AN 화장품, 여기서 골라주시면 네. 좋겠는데.
0: 쭈꾸미 하겠습니다.
1: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네. 골라주셨으면 했는데, 근데 네. 이것도 네. 매워요. 네. 이것도 매우니까 다 낫고 나서 드셔야 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다 낫고 나서 드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혹시 네. 가족 중에 전도 대상자 있어요?
0: 아, 네. 뭐, 처가집이 아직 믿음이 없으셔서 장인, 장모님이.
1: 예.
0: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장인, 장모님이 믿음이 없으세요?
0: 네네.
1: 아, 장인, 장모님 커피 좋아하시나요?
0: 커피 좋아하시죠.
1: 좋아하세요.
0: 보내주시면.
1: 그러면 제가 커피를 하나 더 보내드릴 테니까 이 커피 들고 장인 장모님한테 가서 나 방송 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우리 장인 장모 전화 연결 한번 해보자고요.
0: 아, 네.
1: 좋죠? 예.
0: 좋죠.
1: 자, 네. 장인 장모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리 한번 연습 삼아서 메시지 네. 한번 보내시죠. 장모님, 장인어른 네. 하면서 한번 하시고 싶은 얘기.
0: 장모님, 항상 아기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죽어서도 같이 우리 가족 다 같이 천국에서 또 행복한 날을 꿈꾸면서 또 예수님 영접하시고 교회 같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 네, 나중에 네. 진짜 그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직 안 끝났군요. 예,
0: 끝났습니다.
1: 아, 끝났어요? 예.
0: 네, 다 했습니다.
1: 사랑합니다. 뭐 그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0: 네? 아, 사랑합니다.
1: 예. 자, 우리 예. 6427번님, 우리 대전 도안교회 김현옥 집사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1: 돈으로도 못 가요.
0: 못 가요. 하나님 나라.
1: 그렇죠, 그렇죠.
0: 감사합니다.
1: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맙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함께 찬양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착한 이라고 이뻐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요. 3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로 도전 주시는 분, 어플 메시지로 도전 주시는 분, 제가 바로 여기서 전화를 드려서요.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지금 다 다니시는 분들, 애청자분들이 지금 전화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부르면 이어서 찬양 부르는 분 선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번에 2분 한번 해봐야겠네요. 2분 한번. 자, 어린이 찬양, 여름성경학교 찬양, 뭐 중고등부, 뭐 수련회에서 불렀던 찬양들, 이런 추억의 찬양들 하고 있습니다.

0: You.
1: 예, 여보세요?
2: 왕, 왕, 왕, 왕. 아. 왕, 왕, 왕, 왕.
1: 모르겠습니다.
2: 공, 공, 공, 공. 자, 한 번만 더. 왕, 왕, 왕, 왕, 나는.
1: 아,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2: 아유,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1: 네.
2: 아, 아쉽네요. 아, 이거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죠? 자, 아시는 분 도전! 샵 1069번. 도전! 자, 이분. 한번 다시. 다른 분. 다른 분. 옛날에 여름성경학교 때 많이 했거든요. 여름성경학교 때. 자, 5073번님.
3: 여보세요?
2: 왕, 왕, 왕, 왕.
3: 나는 왕자야.
2: 공, 공, 공, 공.
3: 나는 공주다.
2: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오. 자, 혹시
3: 네, 전남 담양입니다.
2: 담양. 어, 알아서 소개를 해 주시네요. 뭐 하시다가 지금?
3: 어, 신랑 자동차.
2: 네.
3: AS 받으러 왔는데 서비스 센터 앉아 있다가.
2: 예. 서비스 센터 지금도 앉아 있습니까?
3: 아,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2: 밖으로 나왔어요. 운전 중은 아니시고요?
3: 네, 네.
2: 그러면 지금 차 안에서 남편이 옆에 운전 중? 예?
3: 아니, 이제 서비스 센터 왔어요. 그래 대기실.
2: 대기실. 어.
3: 네.
2: 전남 담양.
3: 네.
2: 대나무 중록원.
3: 네.
2: 떡갈비. 그쵸?
3: 그러지요.
2: 예, 예, 예. 오, 언제부터 이 극동방송은 들으셨나요?
3: 어, 극동방송은 몇 년 안 됐는데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3: 네. 눈만 뜨면 따가지고 이제 여러, 계속 듣고 있어요.
2: 왜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네?
3: 어,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2: 어, 그래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3: 어,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님이 개척해서 오셨거든요.
2: 네네.
3: 어, 그래서 지금은 40년? 40년.
2: 어, 그래요. 네. 지금 출석하는 교회도 소개할 수 있어요?
3: 네. 전남 담양에 있는 소망교회 유현복 목사님.
2: 유현복 목사님. 담양 소망교회.
3: 네.
2: 예,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교회 자랑도 한번 해주세요.
3: 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골 교회라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2: 예.
3: 우리 항상 목사님 사랑으로 크는 교회예요.
2: 네네.
3: 할머님들과 함께 지내고
2: 어.
3: 장애인도 그냥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계시는데 그냥 가족같이 그냥 하나된 교회.
2: 그래요.
3: 네.
2: 남편도 가족도 다 지금 교회 잘 섬기고 계시나요?
3: 그럼요. 딸내미가 반주하고.
2: 딸내미가 반주하고.
3: 성가대도 하고.
2: 성가대도 하고.
3: 네.
2: 온 가족이 교회 일꾼으로 네. 다니고 계시는군요.
3: 네.
2: 야, 정말 감사합니다. 새끼라인 이렇게 사연들 몇 번 보내보셨어요?
3: 처음이에요.
2: 처음이에요?
3: 네.
2: 야, 처음 도전했는데 어떻게 탁. 예. 오늘 보니까.
3: 혹시나 해서 도전 눌러봤는데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2: 아니,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100번째 이렇게 보낸 도전자에게 그냥 전화 한번 해봤어요.

0: 네. 와. 자,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1: 하나님 은혜대로 그냥 아무거나 주시면
0: 도토리,
1: 좋을 것 같아요.
0: 묵도토리 냉면, 순무 열무김치, 그 다음에 커피, 쭈꾸미, 화장품.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1: 화장품 할까요?
0: 화장품. 그래요, 화장품. 화장품 하나 드리고, 그러면은 김치를 교회에다가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아까 우리 어르신들.
1: 감사하죠. 감사하죠.
0: 그쵸? 예.
1: 네.
0: 그래서,
1: 네, 감사하죠.
0: 예. 주일에 점심에 같이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 네,
0: 오늘
1: 너무
0: 도전해 주셔서 너무
1: 감사하고 좋습니다.
0: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꼭 공주
1: 나는
0: 되세요.
1: 왕자다, 나는 공주다. 아멘,
0: 예. 하나님
1: 감사합니다.
0: 나라에 꼭 공주 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공, 공, 공, 공.
1: 공공, 나는 공주다.
0: 하나님
1: 하나님 나라에
0: 나라에 나는
1: 나는
0: 공,
1: 공주다.
0: 공주다.
1: 아멘.
0: 고맙습니다.
1: 할렐루야, 아멘.

이야, 왕자 공주 탄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노아 키즈 앨범에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3시 28분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 어플 메시지로 도전 주시는 분들, 제가 마구잡이로 전화해서 살짝 불러가지고 이어서 부르는 분들께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쯤 되면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도 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 안 드세요? 예? 자,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좀 한번 써주십시오. 나 교회 안 다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나 안다 하시는 분들,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거든, 여름성경학교 가봤거든, 수련회도 가봤거든, 아, 그분 분들 다 알만한 노래잖아요. 샵 1069번으로 도전 옆에다가 교회를 현재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 방학이라고까지 그 한 문자에 써서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생도 환영입니다.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방학 무교생은 거의 뭐 거의 99% 당첨 선물 확률이 됩니다.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써주셔서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학생 무교생 기다리는 가운데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지, 이번에는 어떤 찬양으로 도전을 할지. 간절한 도전. 쉬워요, 쉬워. 쉽습니다. 아, 도전을 못 받으시네요. 아, 도전을 못 받으십니다. 0419번님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오, 방학생이 왔습니다. 방학생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1175 1175 1175

0: 여보세요.
1: 싹트네.
0: 네?
1: 싹트네.
0: 뭐였어요?
1: 아, 싹트네.
0: 싹트네. 싹이 터졌네.
1: 아이고, 왜 아까워. 아까워요.
0: 그러네요.
1: 예, 아깝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또 전화 드릴게요.
0: 네.
1: 제가 또 룰이 있으니까. 예, 근데 또 방학생은 제가 방송 끝나면 또 전화합니다. 또 전화해요. 자, 방학생, 무교생들 도전하면 이렇게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맞춰야 돼요. 맞춰야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 이거 쉬운 건데. 누구의 도전을 받아들일까요? 자, 그러면 이분의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도전. 3787번님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2: 보세요.
1: 싹트네.
2: 같아요. 내 마음의 사랑이
1: 할렐루야.
2: 같으네. 와.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이 지금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있는 상황 맞나요?
2: 네, 맞아요.
1: 어, 지금 누가 엄마고 누가 아이인지는 헷갈리네요. 네? 자, 일단 아이 나오세요. 아이.
2: 아이가 아직 말을 잘
1: 아,
2: 못하는데요.
1: 그렇군요. 그렇죠. 그럼 엄마가 맞춘 건가요? 일단?
2: 네,
1: 아, 엄마가
2: 맞아요.
1: 되게 애띤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군요.
2: 네.
1: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해요?
2: 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1: 예.
2: 삼형제를 키우고,
1: 예.
2: 또 뱃속에 아기를 또 품고 있는
1: 와,
2: 엄마입니다.
1: 지금 혹시 옆에 라디오 켜져 있어요?
2: 네, 맞아요.
1: 운전 중이세요?
2: 네.
1: 그러면은, 위험해요.
2: 잠시만요.
1: 자,
2: 네, 정차를
1: 정차해야 됩니다.
2: 할게요. 네.
1: 자, 3787번님.
2: 네.
1: 지금,
2: 네,
1: 네,
2: 정차했어요.
1: 정차하셨습니까?
2: 네.
1: 뱃속에 아기가 있고, 또 지금,
2: 네.
1: 아이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옆에 있나요?
2: 네, 맞습니다.
1: 와, 카시트에?
2: 네, 카시트에 있어요.
1: 카시트에 있고,
2: 네.
1: 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2: 아이 병원에 갔다가
1: 네.
2: 집으로 돌아오는
1: 집으로 돌아오는
2: 길이었는데.
1: 길에.
2: 네.
1: 와, 삼형제?
2: 네, 삼형제가 있고, 네, 넷째 이제 뱃속에 있어요.
1: 남자만 셋이요?
2: 남자만 이제 넷이요.
1: 사형제
2: 네.
1: 성별이 나왔습니까?
2: 네,
1: 와,
2: 나왔습니다.
1: 지금 그러면 큰애가 몇 살인 거예요?
2: 7살, 그리고 둘째가 5살, 그리고 셋째가 3살, 이제 태어나면 네, 1살 이렇게 될
1: 7531.
2: 거죠. 네,
1: 야,
2: 맞습니다.
1: 우리 애국자 3787번님 대단하십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근데 그 지금 목소리는 밝아요 또. 와.
2: 네.
1: 오늘 도전 정말 잘하셨습니다.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이 방송은요?
2: 언제부터는 항상 극동방송을 항상 계속 틀어놔가지고,
1: 그래요.
2: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냥 될까 하고 그냥 문자를 보냈는데,
1: 야, 이게 보니까 애를 임신한 상태에서
2: 네.
1: 집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2: 네, 맞아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1: 그러니까.
2: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1: 네.
2: 지금 되게 소천을 하셨는데,
1: 예.
2: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정말 틀어놓으셨었거든요.
1: 그랬군요.
2: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게 똑같이 습관이 돼서 그냥 항상, 106.9인데, 그
1: 이야.
2: 정도 틀어놓고
1: 우리
2: 있어요.
1: 3787번님은 네 번째니까 지금, 예? 정말 오래 계속 아이를 뱃속에 품고 극동방송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겠네요.
2: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알아요. 새끼라도
1: 아, 로고송도 알고.
2: 알고. 네, 그리고 이제 도중에 나오는 광고 CM송도 다 외우고
1: 와,
2: 있고.
1: 그렇구나.
2: 네.
1: 서울 어디에 계세요? 섬기는, 뭐, 거주하는 데랑 섬기는 교회랑 소개할 수 있어요?
2: 여기 반포 쪽에 있고요.
1: 네.
2: 저는, 여기 신반포 교회에 있거든요.
1: 신반포 교회 섬기고
2: 네.
1: 계시는군요.
2: 네.
1: 자, 이게 참

0: 정신 없을 수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떻게 예배를 놓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거죠?
1: 네네,
0: 아이 세
1: 그럼요.
0: 명과 또 임신한 가운데서도 남편이 잘 도와주시나요?
1: 네, 사실 남편이 없었으면 내 아이는 아마 생각도 못 했을 것
0: 그러니까
1: 같아요. 네네.
0: 아기 한명 키우면서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와
1: 네.
0: 앞으로 진짜 방학하지 말고 계속해서
1: 네네.
0: 극동방송 청취하면서 예배 잘
1: 네.
0: 들으시는 우리 3787번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오늘
1: 감사합니다.
0: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1: 혹시 뭐가 있나요?
0: 자, 오늘
1: 네.
0: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1: 네.
0: 순무 열무김치,
1: 네.
0: 커피 세트, 쭈꾸미
1: 오.
0: 세트,
1: 네.
0: 화장품,
1: 저 커피 할게요.
0: 커피.
1: 네.
0: 그러면은 우리 3787번님께
1: 네.
0: 드립 커피도 드리고 더치
1: 네.
0: 커피도 드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1: 와.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 앞으로 계속
1: 감사합니다.
0: 애청해 주시고, 예.
1: 네.
0: 우리 남편에게 또 부모님께도 오늘 이렇게 또 방송 탔던 거 얘기 좀
1: 네. 네,
0: 해 주시고, 예. 아,
1: 알겠습니다.
0: 그래. 아이들에게 계속 아이들과 함께 우리 찬양과 극동방송 들려 주시면서 행복한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항상 감사합니다.
0: 아이들의 마음, 예. 계속해서 복음의 싹이 탁탁 텄으면 좋겠어요. 예?
1: 네, 할렐루야.
0: 싹트네
1: 싹다요.
0: 떠요
1: 네,
0: 내
1: 감사합니다.
0: 마음의 사랑이 고맙습니다.

0: 싹 트네 싹 터요. 참 율동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 여름성경학교 때 많이 했던 찬양,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지만 내가 예전에 여름성경학교나 수련회에 참석해본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교회를 쉬고 있는 분 계시죠? 있죠?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주세요. 방학 아니면 무교, 학교 방학 말고 신앙의 방학, 교회 방학 있잖아요. 도전이라고 쓰고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분, 살짝 미소를 지어가면서 아 나도 이거 가는데 하는 분 분명히 있죠. 자, 샵 1069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무교, 아니면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 어플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보낼 수 있어요. 어플 메시지 보낼 수 있거든요. 방학 두 글자, 신앙의 방학, 무교 이렇게 꼭 지금 한번 보내주십시오. 바로 좋은 선물 보내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자리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네요. 왔어. 할렐루야, 왔어요. 자. 제발 맞춰주세요. 네, 제발 맞추세요. 진짜 쉬운 걸로 해야지.
1: 여보세요?
0: 예수께로
1: 가면 나는 기뻐요.
0: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도 한번 해야지, 이것도 한번.

0: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나 못 마시면 어떻게 하나. 자, 운전 중이십니까? 운전 중이에요? 0822번님?
1: 지금 제 정차하려고요.
0: 아, 정차하십시오. 정차하십시오. 예. 네. 아유, 맞춰주셔서 감사하네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옛날에 어린이 찬송가에 있었던 곡인데 지금도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지금도 찬송가에 있는데. 자, 끝번호 0821번님께서 도전 방학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다가 제가 전화했는데 아, 맞춰주셨습니다. 정차하셨습니까?
1: 네, 정차했습니다.
0: 어느 지역이세요?
1: 네. 아, 다시 한번
0: 어느 지역이에요? 어느 지역?
1: 아, 서울입니다.
0: 서울 어디요?
1: 서울 관악구입니다.
0: 관악구. 네. 지금 도전하면서 방학이라고 주셨는데 몇 년 지금 방학 중인 거예요? 교회?
1: 아, 네? 교회는 다니고 있어. 아, 방학이 그 뜻이었구나.
0: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이 방송?
1: 네? 네, 저는 이 시간대에는 업무 중이어서 아, 듣기가 힘든데.
0: 그래서 학생이에요? 학생? 학생?
1: 아닙니다.
0: 아, 그냥 방학이라고 보내라고 해가지고 보냈구나.
1: 네, 아, 그 방학을 보낸 이유를 잘 못 들었어요.
0: 신앙의 방학인 중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방학이라고 보내라고 한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0: 아, 괜찮습니다. 자, 아, 그러면은 우리 일단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선물.
1: 아, 네.
0: 예,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선물 받고 네. 이제 이 시간대도 네. 이제 극동방송 꼭 많이 들어주십시오.
1: 네, 자주 듣겠습니다.
0: 도토리묵, 도토리냉면, 열무, 순무김치, 커피, 쭈꾸미, 화장품 중에서 고르신다면요?
1: 쭈꾸미?
0: 쭈꾸미. 알겠습니다. 네. 쭈꾸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네, 애청해 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아, 신앙의 방학이 아니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찬양 듣기 전에 듣기 전에 다른 분 아우, 이제는 방학이 많아졌네요. 이제는 방학이 많아졌어. 이제 끝날 쯤 되니까 미리미리 좀 주시면 참 좋은데. 자, 2분. 자, 2분 먼저 해야겠네. 0347.
2: 네, 여보세요.
0: 해 뜨는데. 해 뜨는데부터
2: 나는 기뻐요.
0: 해 뜨는데 아, 이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불러봤다고. 해 뜨는데부터
2: 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 아, 옆에 사람 없어요?
3: 옆에 사람 없어요?
2: 옆에 사람 있어요.
0: 그럼 알려주면 좋은데.
2: 뭐야, 여러분.
0: 자,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3: 예.
2: 네.
0: 보니까 운전 중이셔서 어차피 예,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아, 이분. 운전 중에, 운전 중. 자, 다른 분. 뒤늦게 지금 방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자, 똑같은 문제로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4: 여보세요?
0: 해 뜨는데부터
4: 해 지는 데까지.
0: 할렐루야. 아유, 다행이네요. 교회 방학생 맞아요?
4: 네, 맞아요.
0: 아유, 그렇구나. 이거 쉽잖아요, 그쵸? 많이 불렀잖아요, 그쵸?
4: 네네.
0: 두 손 들고 왼쪽에서 이렇게 했다가 오른쪽으로 지고 율동해봤죠?
4: 네.
0: 율동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몇 년 방학이에요, 지금?
4: 한 10년?
0: 10년 방학?
4: 네.
0: 10년 방학이어도 이 곡은 율동이랑 다 생각나잖아요.
4: 네, 맞습니다.
0: 그때 추억들 생각나고.
4: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4: 경기도 파주요.
0: 파주. 네. 오늘 문자 처음 주셨네요?
4: 네, 맞아. 처음 들었어요.
0: 처음 들었고 아니, 처음 지금 문자 보냈어요? 어떻게 오늘 네. 처음 듣게 된 거예요?
4: 아니, 차를 탔는데 그게 자동으로
0: 갑자기 나왔어요.
4: 네.
0: 야,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 이게 아, 우연이 네. 아니에요.

0: 오늘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도전 찬양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과 함께 하다가 이렇게 교회 쉬고 있는 분 제가 간절히 지금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찾게 해주시네. 지금 정차했나요?
1: 아, 네.
0: 정차했어요? 예. 네.
1: 아니, 지금 주차장 들어가고
0: 아,
1: 있어요.
0: 지금 주차장. 자,
1: 네.
0: 지금 시간이 생방송 중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딱 주차를 일단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예,
1: 알겠습니다.
0: 일단은 주차 됐습니까?
1: 아, 네.
0: 주차 됐으면 우리 파주의 0627번님 10년 방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0627번님 너무 사랑하시고 오늘 계획이 있으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아주 간신히 결정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화
1: 네.
0: 연결됐거든요.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1: 네. 네. 네.
0: 이게 우연히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아까 제가 불렀던 것 중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순무 열무김치 커피 쭈꾸미 화장품 여기서 어떤 거
1: 쭈꾸미 하겠습니다.
0: 쭈꾸미 자 쭈꾸미로 쭈꾸미에다가 방학생이니까 커피까지 드릴게요 커피까지
1: 감사합니다.
0: 우리 프로그램은 방학생을 되게 우대하거든요.
1: 아, 정말.
0: 예. 근데 이제 조건이
1: 감사합니다.
0: 있죠. 조건이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1: 네, 알겠습니다.
0: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저
1: 네.
0: 따라서 짧은 기도예요.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언니.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아멘입니다. 우리 0627번님 파주에서 10년 전에 파주에 있는 교회를 다녔나요?
1: 안녕.
0: 이사 오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파주에 또 이사 많이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1: 네.
0: 그러면 이번에 교회를 좀 소개시켜 드려도 될까요?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
1: 네. 네.
0: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강한 사인 메시지 받으셔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셔서 다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알겠죠?
1: 그렇게
0: 예,
1: 하겠습니다. 네.
0: 아유,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우연히
1: 감사합니다.
0: 맞춰진 그 주파수 106.9.
1: 네.
0: 앞으로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0: 이 시간에 들으시면 더 좋고.
1: 네.
0: 그렇죠. 예, 오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앞으로 찬양하는 우리 0627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도전 많이 해주셨는데 다 못해서 죄송하고요.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복된 주말, 주일, 8월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255-5555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10행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 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R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교회 전임목사와 장년 공동체 전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서류 접수는 9월 13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042-541-3990 한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너무 좋아요. 선수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 가지 말고 저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하지 마시고 모두 다 한 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죄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이냐? 너는 이제 끝이야. 하나님은 너를 받으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말들로 우리를 참소하고 회개로 이끄는 성령의 찔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 밝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실 수 있도록 나아간다면 어떤 사탄의 정죄와 참소에도 우리의 영혼이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주님 내 맘에 오실 때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D메이저 BWV 1050번의 3악장 알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이탈리아 협주곡 양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바흐 특유의 악기 편성 그리고 대입법적인 독창성으로 발전시킨 작품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5번은 플룻과 바이올린이 독주악기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통주저음의 역할을 하는 하프시코드 그리고 현 앙상블로 이루어진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 이 작품을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바흐 콜레기움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D메이저 BWV 1050번의 3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의 4악장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1833년에 이탈리아 여행에서 받은 감동을 음악으로 표현한 멘델스존의 교향곡인데요. 같은 해 멘델스존의 지휘로 런던에서 초연되었다고 합니다. 1829년 그리고 1831년 기간 동안 멘델스존은 유럽의 이탈리아를 방문했었는데요. 로마, 나폴리, 피렌체 등에서 경험한 햇살, 또 자연, 예술,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들을 음악으로 담아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낭만주의 시대

노래는 작곡가 자신이 느꼈던 감성, 또 작곡가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상징적인 묘사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 양식으로 일반화된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멘델손의 이 작품이 더 특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작품에는 남부 이탈리아의 민속춤 사타렐로와 타란탈라의 리듬이 열정적으로 사용되어서 곡이 시작되자마자 그 리듬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멘델손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의 사악장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의 4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가 파가니니의 연습곡 3번을 편곡한 작품이죠. 라 캄파넬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발렌티나 리시차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리스트의 파가니니 주제 라 캄파넬라에 의한 전주곡 함께 하셨고요. 이번에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 작품 번호 12번 준비했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시죠.

엘가의 사랑의 인사, 정경화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푸른숲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아,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마음먹고 계획을 했는데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일이 꼬인다든지 일이 막힌다든지 이 기막힌 그런 상황을 뜻하는 말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얼마나 자주 나에게 많이 특별히 머피의 법칙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침 아파트에서 이 급한 이 출근 시간은 급한데 내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바로 아래층에서만 금방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하죠. 그리고 아침에 급하게 세차를 좀 이렇게 하고 차를 타는 순간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소낙비가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제일 빠른 줄이라고 생각하고서 줄을 섰는데 하필 내 앞 사람에게는 바코드가 안 찍힌다든지 그리고 포수기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릴 때 참 기가 막히고 허탈한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먹는 문제 앞에서는 이런 머피의 법칙을 당하면 마음이 더 크게 상합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이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아주 소문난 고깃집이기 때문에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아침부터 기대를 품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이 옆 테이블 앉은 동료들은 불길이 잘 올라와서 고기를 맛있게 이렇게 구워 먹습니다. 이야, 이 고기가 입에서 녹는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 제가 앉은 테이블만 고기가 불이 시들시들한 게 고기가 익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을 불렀더니 말하듯이 하는 말이 사장님 여기 불이 왜 이래요? 했더니 사장님이 달려와서 조치를 취하는데 여러분 아이고 이 가스 노즐이 지금 이게 막혀가지고 이 시원찮은데 옮겨줄 수 있는 자리도 없고 어떡하죠? 여러분 하필 왜 제 테이블만 가스불 이렇게 시들시들합니까? 이렇게 빈 젓가락만 들고 고기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갈릴리 가나에 아주 신나는 혼인잔치집이 열렸어요. 이 유대인의 잔치는 여러분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일주일 동안 먹고 즐기고 큰 축제와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잔치집에 찾아온 하객들은 당연히 그 기대를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며 아주 이렇게 정말로 영적으로 젓가락을 딱 준비하고 다 모여들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특히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그 잔치에는 고기가 빼놓을 수 없고요. 고기를 많이 먹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이 포도주가 이렇게 또 잘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이 만약에 가스불이 노즐관이 막힌 것처럼 이렇게 낭패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터져버렸어요. 꼭 있어야 할 고기는 많은데 고기를 먹고 이제는 포도주가 마시려고 했던 포도주가 막 바닥이 난 것입니다. 이 수많은 하객들이 빈잔만 들고서 멍하니 서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얼마나 그 상황 기대하고 정말로 그 잔치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잔치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이와 같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삶이 기쁨과 즐거움

즐거움으로 우리 인생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애썼는데 정말로 내 인생의 한순간 이 모든 것들이 막혀지고 꼬여지고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내 가정의 평안이 내 사업과 건강에 미치니 어느 날 가스불 꺼지는 것처럼 갑자기 바닥을 드러내고 이 가스불이 시들시들해진다면은 이 머피의 법칙 같은 이런 인생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새롭게 이 모든 것들을 전환하여 기적의 삶, 은혜의 삶, 예수 믿고 예수 만나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요, 이 마지막 절 앞에는 뭐라고 나왔는 거 아니, 처음보다 더 좋았더라. 정말로 사람들은 잔치집에 포도주는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마지막에는 나쁜 것을 내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이 이 잔치집에 오고서 이와 같이 낭패를 당했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처음보다 더 좋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더니 지역 이름이 가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뜻은 갈대밭이라는 뜻입니다. 갈대밭이라고 하는 이 뜻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쓸모없는 그와 같은 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여전히 맹물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그 삶 한복판에 계시고 그리고 나서 이들은 우리에게 뭐 좋은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삶의 한복판에 계시면서 기적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가나처럼 갈대밭 같이 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야 합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모자라고 바닥난 이 잔치집에 마치 우리의 삶이 이랬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처음보다도 더 나중에 좋아지는 기적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비밀과 그 비결을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나처럼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낭패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머피의 법칙을 당했다 할지라도 도리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처럼 처음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3절에 봤더니 포도주가 모질한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혼인잔치집의 비극을 오늘 본문에 봤더니 두 단계로 말해주고 있네요. 처음에는 포도주가 모질한다. 모질하는 첫 번째 단계. 그리고서 또 좀 봤더니 아예 포도주가 없다, 끝이 났다. 두 번째 단계까지 이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의 표현을 보니까 끝내는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누구든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위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은 이 두 단계를 꼭 거쳐서 바닥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끌어올랐던 그 열정,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정이 오늘 본문의 포도주가 모질한다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식어가고 여러분 처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가족을 만났을 때에 친구를 만났을 때 부부간의 대화가 기쁨이 처음 만났을 때만큼 여러분 여전히 뜨겁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모질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처음엔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 안에 날마다 성전에 들어서기만 해도 눈에 눈물이 흐렸던 인생들이 어느 날 교회를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 와도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제는 의무감으로 바닥난 인생의 신앙의 삶은 여러분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모질함을 느끼면서 여러분 그냥 산다 그 말입니다. 모질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모질한지라. 끝내는 포도주가 없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모질하던 인생이 끝내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 empty, 비어져 있는 그런 인생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가나의 이 가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습니까? 제 인생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꿈을 꿨대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대장마귀가 쫄개마귀들을 보고를 받았답니다. 쫄개마귀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대장님, 저는 사막을 지나가는 교인들에게 물도 주지 않고 아주 그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하다가 무서운 사자를 보내어 물어뜯게 했습니다. 대장마귀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교인들이 신앙 버렸나? 물었더니 아니요. 도리어 뜯길 때 주여 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혀를 뚝뚝 찼습니다. 두 번째 쫄개마귀가 또 보고합니다. 대장님, 저는 바다를 건너는 교인들에게 풍랑을 일으켜 암초에 부딪히게 하여 배를 막 깨트려버렸습니다. 대장마귀가 물었어요. 그래? 배가 부서졌으니 어떻게 주님을 원망하더냐? 물었더니 아니요. 부서진 그 배 한 조각을 붙잡고서 기어오르면서 다행이다. 이만하기 다행이다. 찬송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장마귀가 아이고 성공을 못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하는 게 없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대장님,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느냐? 제가 교인들에게요 10년 동안 예수를 믿는데 편안히 예수 믿게 했어요. 환난도 안 주고 원하는 재물도 주고 사는 기도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고 가정을 잘 내버려 줬더니 그 재물과 성공에 취해서 이 사람들이 신앙에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도 점점 잃어버리고 예배도 점점 빠지고 그냥 주일만 나오고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그런 신앙으로 점점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대장마귀가 무릎을 찰싹 치면서 너가 최고다. 내가 진짜 고수다. 칭찬해 줬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뭡니까? 세상 포도주가 차고 넘칠 때는 하나님은 사람들은 찾지 않지요. 본문의 가나안 혼인잔치집은 일주일 동안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로 연회장이 따로 둘 만큼이나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잔치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람을 불러서 총괄하게 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관리하게 하고 잔치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모질한지라. 여러분 낭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역설적인 영적 진리를 우리가 참 발견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인간에게는 성공이라는 것은 없다. 인간에게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는 empty, 바닥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하나 듭니다. 아니 그 잔치집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계셨으면 그 문제의 즉시 해결되지 왜 안 했을까? 예수님이 있으면 그런 고갈의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명 그 혼인잔치집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에 있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집에 어떤 자격으로 있습니까? 잔치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잔치의 주도권은 여전히 지금 사람이 주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연회장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해갔는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점점 모질하고 없어지고 모질하고 없어지다가 바닥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내 잔치에 내 인생에 초대하고 불렀지만은 이렇게 손님처럼 게스트처럼 두게 되면은 세상 포도주가 바닥나 겪는 낭패와 슬픔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은 게스트 손님이십니까? 주일에만 찾아오는 손님입니까?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이 문제가 원인부터도 해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분을 점점 이렇게 끝나갈 인생의 주인으로 모세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영접이 뭘까요? 영접은 누군가를 그냥 환영하고 박수하는 게 영접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소유권과 내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완전히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이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영접기도가 여러분 어떡합니까? 영접기도는 두 가지예요. 그분이 이와 같이 내가 이와 같이 구덩이에 빠졌지만 구원해 주신 분은 구원자임을 믿고 이제는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앞장세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기도가 영접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아무리 잔치집에 즐거운 일이 있었고 주님을 모셨다고 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내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준비는 이와 같은 바닥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 잔치집에 내 인생에 두었다면은요, 정말로 영접하여 내 삶의 구원자요 주로 이와 같이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기 시작할 때 바닥났던 내 인생이 맹물이 되고 최고고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의 우리들의 인생은 어쩌면 바닥난 인생 아니었습니까? 티끌가도 못한 인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적같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이요 그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가나처럼 갈대밭과 같이 아무것도 사람의 관심이 없었던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모셔오는 것만으로 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구주로 이와 같이 삶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반간을 넘어 가슴으로 품는 아픔을 가슴으로 품는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봤더니 마리아가 주님께 아랜 이 한마디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마리아도 여전히 여러분 게스트입니다. 마리아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마리아의 영성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은요, 그 혼인 잔치집은 마리아 자신의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잔치집의 그 호스트가 절대로 아닙니다. 혼주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도 음식 먹으러 왔던 그런 하객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장면을 마리아가 보자마자 느낀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정말로 마음 아파하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태도를 가지고 봤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잔치집이 낭패를 당하든 아픔을 당하든 자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집의 낭패와 아픔을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가슴 깊이 끌어안았던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잔치집의 기쁨이 끊어지고 망신을 당할 위기에 지금 처하자 가슴을 졸이며 해결하고자 이 마리아는 그와 같은 태도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신앙 모습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게스트로 왔습니까? 물론 게스트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할 때는 그 은혜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가 어느 날 교회의 작은 모질함이나 부족이 보이고 결핍이 보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마치 남의 말하듯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즐기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비난한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가슴 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가 아니라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문제가 나의 문제임을 알고 어떡하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고 이 문제가 나의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잔치집에 힘들고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소란스러운 일이

펼쳐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설거머니 입을 닫아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설거머니 도망갈 궁리부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자기와는 관계없이 이래라 저래라 이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문제가 내 문제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속으로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한번 두고 보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뒤집히지는 것 한번 내가 구경하겠다. 여러분, 직분자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경꾼처럼 소문을 터뜨리고 은근히 즐기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픔이 있고 말 못한 사연이 있으면 정말로 그것을 퍼뜨려야 하는 겁니까? 뉴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라도 정말로 내가 가슴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기적은 이와 같이 말을 많이 하는 100명, 200명, 300명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내 문제임을 알고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놓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만 가득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영적인 역전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난 진짜 비결은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사람의 이 여인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쳤던 기도 내용, 여러분 이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가슴 졸이며 예수님께 달려가서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주님께 앞에 나가 요구하고 간절히 구했다는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당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요, 그 집 주인도 알고 이를 도는 하인들도 알고 이제 초대받은 온 수많은 하객들도 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여기저기 수근수근합니다. 아이고, 이 손님이 오는 것도 대충도 예상하지 못하고 어떻게 준비했을까? 여러분, 그 소리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런 기적 그런 말은 필요가 없죠. 그러나 단 한 사람 마리아는 간절한 기도와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지 사회의 문제든지 말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몸된 교회의 아픔 앞에서 구경꾼이나 아니면 마리아처럼 가슴을 졸이며 눈물로 뛰어 다니는 기도자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말하는 그 온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허물과 모질함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웃의 가정에 포도주가 바닥나 고통받는 모습이 보입니까? 비판하려면 말하려면 끝이 없지요. 마리아처럼 가슴을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초청.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장소에 가든 힘든 장소에 가든 그곳에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이 가정에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하며 기도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바닥났던 우리 교회의 삶과 현장과 이와 같이 어려운 생명들이 일어나고 세워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요, 아구까지 채웠던 하인들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물은 몇 도에서 끓습니까? 99도에서 뭉춘 물은 결코 끓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90도, 95도, 99도 올라가도 끓지 않지요. 그런데 그 1도라고 하는 작은 1도 그가 채워질 때, 100도가 되어질 때는요, 인계점에 돌파하자마자 그 물은 막 요동치면서 발발발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수증기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그 수증기가 변하여 거대한 엔진을 움직이는 엄청난 동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이와도 같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노력해도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

못하는 것은 마지막 1% 채우지 못해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적은 내 상식,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내 삶을 채워놓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기적의 현상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현상이고 은혜의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그대로 갖다 주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내가 만약 가인이었다면 한 세 가지에서 내가 거절했을 것이다. 여러분 첫째는 어떤 것 때문에 거절하겠습니까? 그 비상식적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님이 오면 발을 씻기고 손을 씻기는 세수대야와도 같은 그 항아리, 세수대야 항아리를 그 물을 채우는 그 항아리에 어떻게 마시는 포도주를 이와 같이 만든다고 그것에 물을 채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위생적이지요. 어쩌면 무리한 행위지요. 정결의식에 어긋나지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요, 그 비과학적 아닙니까? 포도주는, 잘 익은 포도주는 마땅히 어겨서 그게 발효가 되어서 되는데 어떻게 맹물에서 포도주가 들어가지도 않는 그곳에 포도주가 된다는가? 과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이 일, 이게 믿어집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연회장에서 망신을 당할 위험이 있죠. 만약에 물을 채우라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채울 수 있습니다. 누가 안 보니까 누가 채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문제는 그거 포도주라고 사람들 앞에 내가 들고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야, 그 뭐냐? 포도주인데요. 하고 봤을 때 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소리를 듣는다. 이거는 여러분 믿음과 상관없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핀잔을 망신을 당하면 어쩌나 이런 불안과 염려로 가득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자신의 상식과 과학 경험을 다 내려놓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런데 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러 가셨을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기적의 사람,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인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줘서 그렇게 행했을까? 아예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야 변해라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야 봐라 맞지? 너 이제 주기만 줘. 좀 그런데 쓰임받고 그런데 역할을 하면 될 텐데 왜 이 과정을 겪지 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7절 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입으로는 잘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티끌 같은 인생을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생을 얻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를 봤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장면이 나오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도 절대적으로 혼자 창조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인간의 손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고 봤더니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서 땅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데 땅을 갈 사람도 없고 지금 땅이 창조되었는데 아직 갈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을 보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에서는 거기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지금도 천지에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역은 진행해 가시는 그 천지의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의 모습을 보십시오. 덜에는 초목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갈 사람도 없고 덜에는 초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덜에는 초목이 무성한 것은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그 덜의 초목이 무성하여 천지의 창조의 완성을 이루고 그리고 밭에는 채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소가 없다는 것은 사람의 손을 통하여 채소를 가득 채워주실 그 천지 창조.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천지의 창조를 지금도 진행시키고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맡겨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분량이 찰 때 맹물 같은 우리의 삶을 채우고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이 아구까지 그 안에 어떤 의심도 생각 없이 채워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0: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말씀을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염소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지식이나 세상적인 능력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내 상식과 이성을 넘어 말씀 앞으로 내 걸음을 옮기는 순간 순종을 통하여 그때부터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저도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나은 인생,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 진액 같은 인생이 됨을 보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잘 되다가 이와 같이 마지막엔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잘 되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게스트가 아니라 호스트로 모셔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잔치집에도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복된 인생이 되어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 푸른숲 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푸른숲 교회 054-293-0181번, 054-293-018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신명기 6장은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들여지는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예배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얼마나 신앙으로 세워가느냐가 매우 중요하지요.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 아이들은 배웁니다. 아, 주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날이구나.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새벽 예배,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100마디 말보다 내가 보여주는 신앙생활이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쉐마 교육과 가정예배를 통해 아이들은 매일 신앙으로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슬비에 젖어드듯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신앙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 헬라 사람인데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깨어있는 부모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은 멋진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지선이 노래합니다.

찬양의 그늘 밑에서 쉬어가는 시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국립합창단의 찬양과 블루그래스 브레스렌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국립합창단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함으로 복을 받게 합시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외형적인 모습만 서 있는 유다 백성,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부모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늠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가늠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죠. 일곱 번째 계명인데요. 무엇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로에게 신실하라. 우선 잠언 3장 3절을 보시면 구약 성경도 이미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의 목과 마음판에 새기라. 즉 늘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라는 의미이죠. 인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는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어디로 끌리는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를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보고 본받아 그것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 우리 주님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도 같은데요. 신실, 충성의 같은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하죠? 누구에게 신실한 것이죠?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충성하라.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충성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살피면서도 이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진리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존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했느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느냐에 앞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때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 여기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삶, 서로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이고 그것으로 세우는 삶이야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요. 바로 그 중심에 서로를 향한 사랑, 즉 인자가 있고 충성, 진리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서로에게서 그런 하나님

하나님을 보고 보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혼을 한 기혼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나 아직 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혼인 혹은 이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관대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TV나 언론들을 통해서 이혼이라는 것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혼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 심각하지 않은 문제도 내가 좀 불편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 주님 너무 과도합니다. 주님 그 말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시대와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산상보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복을 누리는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신다, 이 시대와 너무 맞지 않다, 너무 힘들다, 아니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루신 율법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그 삶으로 부르시고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다시 말해 복된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음이라는 그 겉모습으로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내나 남편 외에는 관계한 적이 없으니 나는 이 일곱 번째 계명은 잘 지키고 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28절 말씀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는다, 예, 나쁜 욕망을 가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나쁜 욕망, 예, 성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성적인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욕구와 욕망이 있듯이 성적인 욕망도 누구에게나 있고, 예, 매우 당연한, 예,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욕망을 부부 관계, 즉 부부 서로에게만,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를 벗어나 혹은 정식으로 부부로 세워지기 전에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 예,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성적입니다. 모든 것을 섹시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것이 심지어는 좋은 의미로 사용하면서 그런 모습이 자기를 주장하고 드러내고 그래야만 인정을 받는다, 그래야만 무언가 더 괜찮은 삶인 양 보이고 보여주고 싶어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동거나 혼전 관계에 대해서도 관대하죠. 관대한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 연애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적인 욕망은 부부 안에서만,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욕망을 품고 남자나 여자를 보는 것이 간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다는 것, 성적인 의도나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하죠.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나 남자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눈으로 의도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죠. 저 여자가 내 아내였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 남편, 내 아내와 비교를 합니다. 내 아내와 남편은 이런 점이 부족한데 저 사람은 저런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 저런 사람이 나한테 더 어울리는 사람이야, 소위 이런 생각을 하는 감정이죠. 그러니 간음을 실제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까지 살피지 않았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그들은 겉으로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죽이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 자신의 손을 들어서 주님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외식이죠. 위선입니다. 그들이 직접 손을 들어 죽이지 않았다 하여 주님을 죽이지 않은 것이 됩니까? 주님은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음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비판하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행위는 옳은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어떠한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살피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 양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 그렇게 비치지 않는다 하여 괜찮은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욕을 품는다는 것, 결국 아내와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합니다.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남편에게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이 사람은 뭔가 부족하다.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관계가 깨어지거나 틀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겉으로라도 실제 마음은 어떠하든지 간에 겉으로는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가정에서는 싸울 수 있지만 그래도 나와서는 교회에 와서는 좀 서로를 존중하는 듯 그렇게 행동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잠언 3장에서 보았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대하라. 서로를 신실하게 대하라. 서로를 주님 말씀으로 세우라. 주님 앞에서 그 삶을 살피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그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29절, 30절 볼까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런데 이 방법이 너무나 충격적이죠. 눈을 빼어내버리라. 내 오른손을 잘라내버리라. 오른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게 되면 눈을 빼어내버리라.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손이 무언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손을 찍어내버리라. 눈으로 보는 것, 표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손으로 하는 것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오른 눈을 빼어버리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면 우리 마음에는 더 이상 음욕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른 눈과 오른손이 없어도 왼쪽 눈으로, 왼쪽 손으로
아마 음욕을 품고 실족.

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라내기를 원하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빼어 찍어내 버리기라기보다는 실족하게 하는 것에 시작이 있으니 그 시작부터 조심하고 살피라라는 의미입니다. 실족하게 되는 그 시작, 음욕을 가지게 되는 자리, 혹은 실족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을 아예 피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음의 욕심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사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는 것이죠. 시작 지점부터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눈이 그런 욕심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 손이 그런 일들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니 눈이 그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눈이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성적인 뭐 그림이나 혹은 영화나 동영상이나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동, 야한 동영상 같은 것이죠. 포르노. 그런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을 자꾸 보게 되면 마음의 욕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그 시작조차 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특히 결혼하신 분들, 가까이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성이 있을 수 있죠. 뭔가 말이 잘 통합니다. 그래서 둘이서만 식사를 하거나 시간을 둘이서만 계속 보내려 하는 것, 아예 시작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미혼 남녀도 마찬가지이죠. 두 사람이 은밀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서 뭔가 자꾸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 아예 그런 시간조차 만들지 말아라. 욕심이 생기고 죄로 나아갈 만한 그런 모든 일들은 그 싹을 다 잘라내어 버리라. 교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모든 경우와 관계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계명과 관련해서는 더욱 경계해야 하겠지만 다른 모든 계명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특히 주의를 지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을 수 있죠. 특히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뭔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도는 예배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불가피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준비하려면 혹은 멀리 여행을 가는데 주일 출발하는 항공편이 가장 저렴하니 아니 일정을 짜다 보니 주일 출발이 가장 편리하고 동선이 좋으니 그래야 내 건강도 좀 챙기고 피곤하지 않게 뭔가를 할수 있으니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번 정도는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닐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결국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지 않게 되거나 아예 지키지 않는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구나 함께하는 가족, 자녀들,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는 한번 정도 빠져도 괜찮은 것이구나. 이런 일들을 앞두고 있으면 주일은 그거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구나. 그래서 살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이익도, 유익도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에 쇼핑을 하고 식당에 가서 쉽게 식사를 하고 주일을 다른 날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결국 주일은 정말 다른 날과 별반 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단지 한 번일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그런 결정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예, 계속 반복하게 되겠죠. 쉽게 생각한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리와 혹은 돈과 재물과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다 채워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우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가늠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온몸이 죄악으로 떨어지는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 말씀으로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떼어낸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으니 우리의 몸을 떼어내는 것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손을 찍어버리는, 눈을 빼어버리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노력으로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하고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가정을 신실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신실하라라는 말씀이죠. 일곱째 계명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치 하나님 보듯이, 주님 보듯이 아내를 보고 주님 보듯이 남편을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당신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는 관계가 되라. 그러니 그 관계를 쉽게 깨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 32절 더 볼까요?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된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너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혼인과 가정에 대한 말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는 너무나 멀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초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진리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절대 가정을 깨서는 안 된다, 소위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먼저 그 삶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회복의 역사로 함께 인도하여 주십니다. 죄를 깨달아 가는 대로 한 걸음씩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세우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을 기억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좋아서 용서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부터 맷집이 좋아서 잘 참을 수 있고

용서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보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내가 경험했으니,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그것으로 대하고 그것으로 세워가는

0: 그대로 행하는 삶. 어쩌면 내가 많은 것을 주어야 할 수 있고 나만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 될 수 있어도 바로 그 삶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음욕의 도구로나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그 잘못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서 자라갑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앉은 부부는 아내와 남편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피면서 서로를 주님 보듯이 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의 부족과 약점을 하나하나 덮어져 가면서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킴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대함으로 서로를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무너진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복주신다는 것을 붙잡으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지 너가 옳은지를 따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으로 도와주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채워주어야 하는가, 그것을 찾는 것. 그러면서 나도 아내도 남편도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며 자라가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에 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이유입니다. 한 가정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해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삶으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가정이고 부부 관계입니다. 가정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부부는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관계로 교회 안으로 세상 밖으로 점점 자라가고 확산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은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을 열심으로 살아가라라고 부르십니다. 이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지키고 은혜와 평강을 서로에게 보이고 가르치는 두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부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보이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리와 소위 지식과 많이 가진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보이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복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복을 더 온전하게 누려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고 가르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 지금까지 포항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75국에 3121번, 275에 3121 포항대흥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학창시절에 만들기 활동 많이 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그림을 그리고 점토로 작품을 만들고 또 완성된 작품은 교실 뒤편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면 수십 개의 작품 중에서도 제일 먼저 보이는 작품은 내 작품이었죠. 더 멋진 작품이 있어도 가장 눈길이 가는 건 내가 정성껏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선 나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죠. 주님께 가장 귀한 작품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으로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저녁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첫 찬양으로 어린이 찬양 올려드렸죠. 마음이 막 맑아지는 것 같지 않나요? 파이디온 선교회의 걸작품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저도 유초등부 때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하면서 옆 사람을 축복했던 기억이 나요. 이곳에 오신 모든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신 분들이세요. 네, 주님께 지음받은 우리, 네, 또 이렇게 주님께 입술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하면서요. 오늘도 금요일의 코너 홍사영 찬양공방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찬양공방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간 신청해 주셨던 찬양들 많이 올려드리고요. 또 오늘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찬양들도 좀 많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청곡 있으시다면 바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입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여러분들의 메시지 기다릴게요. 네, 바로 이어서 우리 그분의 작품이라는 찬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수연 씨의 목소리인데요. 후렴에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목소리 높여 찬양 올려드린다는 가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또 사랑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 올려드릴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작품됨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홍사영의 찬양 공방 시간이죠. 네, 신청 찬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8151번님께서 서영 PD님 수고 많아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 다윗과 요나단 노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윗과 요나단 노래. 혹시 국밥 찬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수요일 코너 함께 진행하시는 백승조 형제가 그랬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찬양을 국밥 찬양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퇴근길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또 다른 신청곡입니다. 우리 4420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신나는 마음으로 피아워십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퇴근길 또 지루하시면 안 되잖아요. 또 금요일인데 여러분 금요예배 가시기 전에 우리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아워십의 목소리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금요일 코너 홍사영의 찬양 공방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길 원하면서 다음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조차 나는도다. 아멘.

오직 주만이 소양 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브릿지 임팩트 프레이즈 찬양팀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령의 불로 올려드렸어요. 나의 영혼이 언제나 성령 충만하길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예수님 목마릅니다. 나의 영혼을 성령님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간구하면 또 갈망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강물같이 넘치는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홍사영의 찬양 공방으로 은혜로운 시간 보냈는데요. 우리 항상 이 금요일에는 금요 예배를 가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금요 예배 가시기 전에 성령님을 간구하는 그런 찬양들을 많이 올려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승리하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프티드의 목소리로 푸른 마르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찬양으로 또 예배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영혼은 자유를 얻고 참된 쉼을 누리게 되지요. 말씀의 실력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뜻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성경의 명령은 단순히 새로운 멜로디를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믿음의 시선, 새로운 결단, 새로운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초대지요.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구나. 이 문제도 주님의 손 안에 있구나라고요.

찬양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을, 원망 대신 감사와 믿음을 심어주지요.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의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꺾으시고 낮아짐을 통해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낮아짐이 수치가 아니라 주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 돈, 성공, 유행을 외치지만 아무리 화려한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인기도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 뉴스와 자기 중심적인 외침과 흔들리는 세상 질서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음모드 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세 번째, 가장 확실한 채널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의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굉장히 길죠.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을 기록한 이 시인이 나름의 운율을 맞춰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119편이 제일 깁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22글자입니다. 이 시편은 8구절을 한 글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은 알렙으로 시작하고 우리 이제 9절부터 16절은 베트라는 그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105절에서 112절은 14번째 글자인 눈, 영어로 N이죠. 눈의 운전에 맞춰서.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혀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입장에서 119번 말씀을 읽으면, 아, 이거 굉장히 운율에 맞춰서 잘 쓰여진 시고 기도구나. 그걸 한눈에 알 수 있죠. 이 119편 전체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등불로 삼으시고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빛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05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자,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제 앞부분에 나온 말씀도 오늘 나누진 않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꿀과 같다라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성경을 이렇게 쪽지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꿀을 발라서 아이들에게 그 꿀을 핥아 먹으면서 머릿속에, 아, 성경 말씀은 달다, 이 기억을 각인시키는 거죠. 자, 이 시인 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말 그 맛이 너무너무 달달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은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내 삶에 굉장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빛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 전기기술이 발전해서 등을 쫙 만들어서 이거 와트가 높은 등을 딱 달면 뭐 100m 앞까지도 쫙 비치잖아요. 이런 서치라이트 딱 비추면 여러분들 우리 저기 해안가 뭐 간첩이 오면 바로 찾아낼 만큼 굉장히 밝잖아요. 근데 우리 이게 성경시대입니다. 적어도 3000년도 넘게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등은 이 네르라는 말로 기록됐는데 한 걸음 앞과 달려갈 방향만 겨우 비추는 그런 등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주말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가는데 저희 할아버지 집에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옛날 사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희 할아버지 집에 제가 알기로는 어릴 때 전기가 없어서 이 초록불 켜고 있던데 어릴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라면 제일 싫었어요. 밤에

이렇게 막 차들이 지나가면 막 이게 창호지에 빛이 비치면 걔는 무섭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등은 정말 바로 우리 바람만 비추는 작은 등잔에 그 올리브 기름 넣어서 심지 꽂은 그런 등을 말하는 거예요.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등이 우리 인생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장래의 모든 거 다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내 질병이 다 나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그런 말씀 받고 싶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다 알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편의 설교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바꾸리라. 그러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매주마다 그 설교만 할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힘들게 하는 거니까. 예,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 삶을 비추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캄캄해질 때 어떡합니까? 자기 감정과 지식을 의지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적어도 오늘 이 시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을 그렇게 비춰주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비록 나와 상황이 다르고 어떤 감정이 다르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실 말씀으로 여러분 받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의 등불을 켜놓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약간 문맥이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본 경험이 있거든요. 평상시 아는 예수님은 거지 대장이에요. 우리 형님 같은 분이에요. 그냥 우리랑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렸더니 예수님의 용모가 하나님의 그 본체의 원래 모습으로 바뀌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던지 예수님 저 안 내려가면 안 돼요. 여기다 제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지을 테니까 저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뭐지? 뭐지? 그렇죠. 이 말씀 문맥이 그거예요. 그런 더 은혜로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가장 확실한 것은 그 등불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매일매일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기대했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 안에 감춰있는 등불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등불을 찾으시고 그 등불을 절대적으로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시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119편은 기록자가 누군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말씀 딱 읽어보니까 이 사람도 고난이 많았구나. 107절, 108절 보세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마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추측하기는 이 119편도 다윗이 기록했을 것.

것이라고 추측을 해보는데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편안하게 살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67절, 71절에도 보세요. 고난당의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시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힘들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즐거운 시간이 뭐가 돼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이런 시간도 즐겁지만 신앙생활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저희 잘못입니다. 제가 좀 위트있게 하고 좀 더 임팩트있게 해야 될 그런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누가 설교하더라도,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기대가 돼야 돼요. 그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자꾸만 유기합니다. 예배 시간 좀 줄입시다. 좀 말씀 좀 줄입시다. 좀 쉽게 갑시다. 여러분, 그거 절대 정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몸에 배어 보이면 여러분들 그 믿음 오래 버티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절박하게 부르짖고 절박하게 주님 의지하는 것이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돼야 돼요. 말씀이 등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셨다면 그 등불을 왜 놓습니까? 그 등불을 붙잡고 가야 하나님 인도하심 경험하고 그 등불을 붙잡아야 살아나잖아요. 그 놓는 거는 스스로 생명줄 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시인이 108절, 109절 말씀 보면 뭔가 이 신의 삶에 큰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109절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게 히브리 말을 가지고 그대로 번역하면 단어가 세 가지 나오는데 나의 생명, 내 손바닥 안에 항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내 목숨이 항상 내 손바닥 위에 있나이다. 원래 이걸 말씀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 내 목숨이 파리 목숨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 손바닥에 목이 있으면 잡아야죠. 그죠? 정말 위태위태할 만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순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장식품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듣는 일들, 읽는 일들, 묵상하는 일들 우리 절대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40일간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물도 마시지 않은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 금식이 끝나갈 무렵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뭐라 말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성령국도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마귀가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말씀 가만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게 다 신명기 말씀과 시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이 구약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깨뜨리셨습니다.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문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6절 말씀 보면 사단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사단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져왔다 해서 그게 무조건 맞는 말씀이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검증되고 제대로 필터링이 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비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하나 똑같다고 해서, 사건 하나 똑같다 해서 갖다 붙이는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 유튜브에 자꾸 여러분들 좋아하는 영상 보면 알고리즘이 돌아가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쇼핑에 관심 있어서 뭐 사려고 하면 계속 그것만 팔아요. 핸드폰 하면 계속 핸드폰 영상만 나오고. 정치적인 거 보면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영상이 쭉 연결됩니다. 희한하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훈련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도망다녔잖아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하필이면 다윗이 그 여러분들 사해바다 근처에 엔게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동굴이 있거든요. 우리 다윗의 일행들이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다윗 찾으러 왔다가 화장실이 급했어요. 왕인데 아무데나 볼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하필이면 엔게디 동굴 속에 들어왔어요. 부하들을 밀칩니다. 야, 볼일 보는데 오지 마라고. 근데 하필이면 다윗이 거기 숨어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저로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의 생명을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당장 가서 사울의 목을 뵙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아니라고.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봤어요. 내가 사울 왕에게 손을 댈 수 없다고. 결국 그 원수 갖는 일,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도 말하기를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입니다. 그 등불 비상등처럼 필요할 때만 깜빡깜빡 켜지 마시고 손에 붙잡으시고 그 말씀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말씀을 자기 평생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자, 11절, 11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입니다. 아멘. 자, 시인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중요한 두 단어 나오죠. 영원히. 또 한 단어는 뭡니까? 기업입니다. 기업. 여러분, 기업으로 삼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말은 명사로 기록됐지만 히브리 성경 이게 동사로 기록됐습니다. 나할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상속받았나이다. 영원히 유업으로 삼았나이다. 자,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유산 많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우리 자녀들이나 자손들에게 이렇게 남기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업으로 유산으로 삼아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졌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50년이 딱 지나면 남에게 팔았던 땅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기가 막히죠? 뭐 어려워서 팔아도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어서 원래 그 지파, 그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나 형편으로 절대 끊어지지 않는 소유 기업이 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문화이고 전통입니까? 그런데 그런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기업으로 유산으로 삼아야 될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평생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본도 친척 아비심을 따라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인생 말씀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 붙잡고 갔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야 너 복음 전하는 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는 그 신앙 고백하면서 평생 기억했어요. 나는 복음 전한 자, 나는 예수님 전한 자. 그게 자기 인생의 말씀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 또 고백합니다.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작정하고 내가 작정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이 성경 한 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때 묻은 그 성경 여러분 다음에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침례교회 그 발원지가 충남에 있는 강경이잖아요. 우리 강경에 칠산교회 뭐 이쪽 교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교회입니다. 예, 강경교회 칠산교회 있는 우리 한번 교회에서 작년인가요? 우리 탐방 간 적이 있습니다. 칠산교회 목사님 굉장히 열정적으로 침례교회 역사를 쭉 설명해 주시면서 교회 입구에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는데 교회 입구에다가 박물관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박물관에 들어갔더니 옛날 쓰던 교회 그 종도 갖다 놓고 땡 안에 올리니까 소리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거기 뭐 있나 쭉 봤더니 그 교회에 처음 세웠던 그 파울링 선교사님, 그 폴링 선교사님이 그 교회 이제 설립자셨는 것 같은데 그분의 뭐 손때 묻은 여러 흔적들이 있고 보니까 교회 성도님 중에서 성경 필사본을 쓰셔가지고 만드는 성경도 거기 그대로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저도 언젠가 목회가 끝나는 날이 오겠죠. 할렐루야. 제 아들이 목회하지 않는 이상은 저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제가 쓰던 성경책을 다 이렇게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책 안 좋아하면 어쩔 수 없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지막에 남기는 것들이 좀 더 의미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오늘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업 유산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기를 디모데 자기 믿음의 제자이고 젊은 목회자에게 디모데서 4장 3절 4절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다. 우리 시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재미없어 해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딱 여러분들 핸드폰 5분만 들고서 보세요. 도파민 뿜뿜 나오게 만드는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 많잖아요. 몰입감 높은 거. 근데 성경은 몰입하기 힘들죠. 할렐루야. 다 압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어떤 유행 트렌드 따라가지 마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부족함이 없이 기록되는데 결국 이 디모데는 그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자기 외할머니, 자기 어머니한테 그걸 배웠어요. 우리 디모데서 1장 5절에 나오죠. 외할머니와 어머니 소개하고 있잖아요. 또 소개하기를 3장 15절에서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떻게 어렸다고 압니까? 지 혼자서 성경이 좋은지 어떻게 압니까? 부모가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비싼 고액과에 좀 덜 시켜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 뭐 명문대학교 뭐 명문 여러분들 직장에 취업 못해도 괜찮아요. 살아보니까 애 하나만 낳아도 그게 박사학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성공의 판가름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신앙 유산을 통째로 물려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들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자녀도 듣게 만들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명거가 세워져서 이 신앙 유산을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이

0: 하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하나 아담을 흙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생명이 없는 그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이 하고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우리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숨결이 기록되어 있는 문자, 여러분들 우리 초기에는 양피 위에다가 성경 말씀을 썼고 나중에 당시에 그 종이가 이제 파피루스가 있죠. 이 대나무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빻아서 예, 종이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붓과 먹으로 말씀을 썼어요. 이 말씀을 받아 썼던 사람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중간에 야훼 하나님이 원래는 이제 우리 성경은 여호와로 번역했지만 사실 발음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은 히브리 말로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 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히브리인들은 못 읽었어요. 두렵고 떨려서. 그래서 이 야훼란 말이 나올 때마다 가서 갑니까? 붓을 한 번 더 빨아오고 다시 한번 정결의식 하고 와서는 이 야훼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니까 부르는 방법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종합 발음은 야훼입니다.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이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 이건 정말 주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재산,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만 얘기 하나 마칠게요. 여러분들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죠.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 응답으로만 유명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씀, 이분이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목사님 평생 동안 성경을 한 권을 가지고 읽으셨대요. 그 한 권을 가지고 200번 이상 통독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이 성경이 아마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조지 목사님 그랬대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도록 말씀을 여는 일을 먼저 하고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말씀 안 읽으면서 기도 많이 하신 분들만큼 위험한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 말은 강조법입니다. 예. 하늘 말씀은 어쩌다 한번 켜는 깜빡이 비상등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평생 들어야 될 횃불 같은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자리만 잠시 비춰주고 한 걸음만 보여주는 작은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채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이 흔들린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확실한 채널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두운 길에서 가장 먼저 말씀의 등불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등불을 놓지 마세요.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서 그 말씀을 놓지 마시고 말씀의 빛이 오늘 하루가 아닌 평생의 기업이 되어서 나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84-0844번 054-284-0844 포항 새생명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닌 우리 애청자분들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또 어떻게 자라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한 말 한마디, 우리가 보낸 눈빛,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곳에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한 작은 일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찬양 가운데 풍성한 쉼이 머무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용기의 주의 음성을 찬송 들으시고요. 동역자 트리니티 음반에 실린 찬양 그리고 김지혜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까지 함께 듣고 오셨어요.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복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나누면 좋을 기도 제목들, 나만 알고 있는 찬양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들, 또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조유진이 찬양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손영진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동역자라는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리스너즈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 듣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히즈가든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저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사랑씨앗 김관호의 찬양까지 나눴습니다. 1896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어제 오늘 참 바쁜 하루였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독박 육아라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제 옆에 계신데도 제가 아이들 먼저 챙기느라 우리 주님께 소홀히 한 마음 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는 괜찮아 하시면서 웃으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신청 찬양 연평안의 교회까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독박 육아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1896번님께서 나눠주신 이 신청 찬양 들으면서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신청 찬양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전태준의 음반에 실린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복음의 씨앗은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곡 오늘도 연주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 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원래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바다에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년보다는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말이겠죠. 저희 교회 바로 앞에가 도구 해수욕장이니까요, 한번 나가봤어요. 아, 정말 작년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보니까요, 예전에는 이맘때가 되면은 차가 조금 막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없구나, 진짜 너무 뜨겁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내년이 되면은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성경 안에서 구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을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 위로브 앨범 가운데서 야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하면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삶에는 별로 의미와 가치가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우리는 공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의로워질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공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닥쳤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애쓰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깊이 있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요. 요즘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요. 모든 분들이 다 설교를 참잘 들으면 좋겠지만 그게 참 어렵습니다. 뭐 삶의 피곤함들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은 예배 때 설교 시간이 가장 힘들죠. 뭐 찬양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졸지 않는데 참 이상하게 설교만 하면은 조시는 분들이 있죠.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어요.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어찌 저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는가? 그런 생각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니까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도 아 교인들은 주무시는구나 그런 분들이 있구나.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부흥 집회 가면은 조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본교회에서 설교하면은 다들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많대요. 아 그래서 정말 늘 듣는 설교, 늘 보는 얼굴이 편하기도 하지만 또 말씀에 있어서는 깊이를 잃어버릴 때도 있겠구나. 뭐 그러면서 위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드리는 반복되는 그 예배가 가장 귀한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한 자락이라도 붙잡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이 몸의 소망 무인가 들으셨습니다. 저는 찬송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이제 CCM 락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40대 중반이 지나면서요, 찬송가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직 좀 한계에 적응 안 되는 게 있습니다. 4절, 5절까지 있는 건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요. 아우, 너무 길어서. 그런데 그 가사들의 고백들을 보면요, 참 좋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제 하는 찬양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수련회 때 보면 아이들이 이제 요즘 찬양팀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막 뛰면서 찬양하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 더 즐겁게 찬양해라. 결국은 너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 찬송가의 깊이를 알게 될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뛰어놀며 하는 찬양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찬양의 고백들이 이제 이 아이들이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장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찬양의 은혜들이 찬송가의 은혜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뭐 그리스도인의 문화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 이 풍성한 문화의 이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이들에게 불리워지면 좋겠다. 그런데 참 교회 사역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을 좀 주위에서 잘 보듬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들어졌습니다. 이 찬양은 예전에 락 버전으로도 많이 했었던 찬양입니다. 곡이 굉장히 힘이 있는

곡이죠. 그리고 또 이런 찬양들은요, 좀 기분이 처졌을 때, 조금 우울할 때, 좀 힘을 내고 싶을 때,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싶을 때 이런 찬양들을 들으면요,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주위의 분들 보면요, 좀 무기력에 빠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날씨가 이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또 20대 아이들, 정말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좀 너무 막막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버티고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마다 척척 잘 되면 누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견뎌내고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야랑 모시 가운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들으셨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행복한 일이거든요.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상은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죠. 사람들이 넘쳐남에도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야지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참 인생은 함께 가는 사람, 두세 사람만 있어도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힘을 내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어노인팅 1번 가운데서 예배합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오늘 1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처음 더베로 갔다가 그 후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젊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운명적인 만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알고 있었고요. 그는 그의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디모데를 주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자기와 함께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로 이렇게 구성된 전도팀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랬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때 행한 방법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인 디도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에게 할례받도록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에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전도여행의 수행자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는 디모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불필요한 비난이나 논쟁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했죠. 사실 원해서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이끌어갔던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 할례가 그 어떤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어라기보다도 유대인 어머니를 둔 그에게 그것이 하나의 문제시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0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말씀인즉슨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문제가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불필요한 장애들을 제거하고 또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이것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하였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할례는 디모데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 대한 디모데의 사역이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의식을 행하게 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4절로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또다시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뿐 아니라 다른 지방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인데요.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졌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6절로 가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어요. 갈라디아는 이 모든 곳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저는 바울이 이 지역에서 북쪽으로 옮겨갔다고 봅니다. 그 당시 보통 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지역은 에베소가 있는 남쪽을 가리킵니다. 사실상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주요 도시가 되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때 소아시아를 순회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그 이상 매우 인구가 많았던 지역이었고 실제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커다란 상업지역이었고 행정구역이었으며 훌륭한 지방을 두루 순회한 다음에 그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마음속에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성령께서 그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참 매우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바울은 그곳에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때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연히 만일 그가 남쪽으로 갈 수 없다면 그는 북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믿고 쫓아갔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비두니아, 흑해가 있는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지역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지요? 그곳 역시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많은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들이 소아시아 곧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시고 북쪽으로,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비두니아죠. 이게 북쪽입니다. 가는 그러한 곳도 이제 사실 막고 어찌 보면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이제 남은 방향, 그것은 서쪽 방향밖에 없는 거죠. 이제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서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 그렇게 가던 그 걸음을 사도 바울은 이제 멈추게 되었고,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부터 계속 가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점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8절을 보실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그 당시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고 있는 동안 바울을 만났다면, 또 만났었다면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었겠죠. 바울 선생님,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대답 아니었을까요? 위대한 사도여 선지자인 바울이, 선교사인 바울이 갈 곳을 모른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선교여행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출발했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물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왜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계획보다 지금 뭡니까? 성령의 계획이 그를 인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추구하며 나가는 바울의 그 걸음걸음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어요. 오직 성령의 계획에 따른 성령의 인도함만이 그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바울을 아시아에서부터 끌어내어 그를 유럽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힘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 다음 절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6장 9절이 사도 바울이 전도의 사역을 분명하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어 나가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부름을 받는데, 이 마게도냐는 요즘으로 말하면 에게의 바다 건너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에게의 서쪽에 있는 유럽 지역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그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계신 겁니다. 저는 왜 바울이 동쪽으로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우리나라에까지 오지 않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서쪽에 있는 유럽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때 성령께서는 바울을 아시아 쪽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보내셨을까요? 물론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 어쩌면 이미 아시아의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있잖아요. 전해지는 바로는 그 도마가 어디에서 순교한 거로 알고 있죠? 인도에서 순교한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해 보건대 이 동쪽으로 동쪽으로는 어느 정도 이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서쪽으로 이끌어 가셨다 보는 거죠. 한번더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 당시 어쩌면 이미 아시아의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인 면에서 보아도 아시아보다는 당시 세계 문화와 영향력을 주도했던 유럽에 바울이 파송되었던 것이 어찌 보면 선교 전략상 합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것이죠. 자, 16장 이제 9절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마게도니아 즉 유럽 쪽으로 이렇게 트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고요. 이제 16장 10절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한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것이 그들이 말이죠. 또 혹은 그들에게 혹은 그가 혹은 그에게 이런 표현이지 우리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이제는 그 팀에 합류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선교팀은 이제 새로운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사총사가 되었던 거죠.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의사 누가 이렇게 함께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은 복음을 싣고 유럽으로 건너온 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6장에서 쭉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선교의 사역이 선교의 발걸음들이 옮겨지게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자, 11절로 가보세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랬어요. 여기서 네아폴리는 연안에서 조금 떨어진 내륙 도시를 말해요. 12절을 가보세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곳은 로마 총독이 거주한 곳이었죠. 여기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관습을 지켰고 라틴어를 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로마

인식으로 사는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럽에 그들이 도착한 이 첫 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요. 바울은 유럽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전략적 요충지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한 훌륭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다루게 될때 배우게 될 것입니다만 이 교회는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바울도 이 교회를 아주 사랑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교회는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랬어요. 성 밖의 강가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그곳에는 한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처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 때문에 바울이 유럽으로 오게 된 것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궁금하게 여겨지는데, 우리는 바로 그 마게도니아인 기도처를 지키고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 이름이죠. 루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죠. 그 여인을 이제 알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했어요. 두아디라, 이것은 소아시아 지역의 한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게 되죠. 일곱 교회 중 하나의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곳으로부터 이곳까지 건너왔습니다. 이 여인을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했던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의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남다른 지도력도 있었고요. 또 그것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루디아는 그 기도처의 지도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유럽에서 최초로 그리스도께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는 루디아의 남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주변 어딘가에 있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자가 집안에 남편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루디아의 가정에서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녀가 그런 여인이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가정 전체가 그녀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거기서 기숙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녀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얼마 동안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섬길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어지는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돕는 것이고 부를 창출해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단지 어리석은 미신 행위로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리라고 봐요. 이 소녀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와 같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흐를수록 귀신의 역사는 더욱 교묘해지고 커지지 않겠는가 보는 거죠. 그때 바울이 만난 이 소녀는 바로 귀신이 들렸던 소녀였습니다. 그 귀신의 역사로 그 소녀는 점을 쳤는데, 근데 그 소녀는 누구로부터 고용된 노예였어요. 이 소녀의 주인들은 그녀로 말미암아 이제 뭐 점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었던 거죠. 계속되어지는 17절로 19절입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지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어요.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그만 그녀의 주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되었다고요.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아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0: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시기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사실 이러한 일들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간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도 않게 그 소녀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입처가 끊어지자 그들을 체포함으로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어떤 일이 그 후로 벌어지게 되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믿음이 좋은 한 젊은 제자를 만나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은 훗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할례를 받았는데요.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된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디모데, 2번 루디아.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음행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어떤 중국 사람이 새 신발을 사려고 장터를 찾았습니다. 신발 가게를 들러 원하는 신발을 고르던 중에 갑자기 깜짝 놀라며 주인을 찾았는데요.

주인장 미안한데 내가 뭘 놓고 와서 집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소. 지금 신는 신발이 너무 해졌으니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주인이 무엇을 놓고 왔냐고 묻자 이 사람은 내 발 크기를 재일 줄자를 집에다 놓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인은 신발을 직접 신어보면 되는데 줄자가 왜 필요하냐고 얘기했고요. 이 사람은 주인의 말에 그 줄자에 맞춰서 내 발을 쟀고 신발을 사려면 그 줄자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섰다고요. 중국시대의 유명한 철학가 한비가 머리가 굳어있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한비자에 실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줄자에 대는 것보다 직접 신발을 신어보면 더욱 확실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은 넘치는 사랑의 바다에 직접 뛰어들어서 경험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다가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름이 참 많지만 그 어떤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이름, 두려울 때 붙들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밤 그 이름 하나 붙들고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체리티 게일의 I Speak Jesus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인데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도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그냥 코칭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같이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문이 막힐 만큼 힘든 날, 기도할 말조차도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예수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 되지 않나. 그 이름 안에 이미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강명식의 주님의 세계로.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 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a Rose,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바비 메이슨의 Trust His Heart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 밤입니다. 이번 주도 다들 애 많이 쓰셨는데, 뭐 뜻대로 된 날도 있고 영안 풀린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금요일 밤이 되면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먼저 더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날 했어야 했던 일이 있고 못한 말도 있고 괜히 했다 싶은 말들 뭐 그런 게 이상하게 떠오르죠. 근데 그렇게 자책만 하다 보면 한 주가 후회로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그래도 이번 한주 무사히 지냈다. 끝까지 버텨낸 것뭐 그거 하나 인정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신한테도 곁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번 한주 수고했어 그 한마디 한번 전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위 러브의 공감하시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너무 힘들다며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힘들다고 토로한 그는 의사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의사는 그를 잘 살펴보고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우선 많이 웃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재밌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요즘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방송이 있다는데 분장을 하고 나오는데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나오는 거 보시면 많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는 그 프로그램 제목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코미디언이에요. 네, 웃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각자만의 애환과 눈물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만 아는 어려움을 끌어안고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지요. 외로운 우리들의 진짜 속마음을 누가 다 알고 누가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위로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마음

비어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이 채워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 평안을 구하며 찬양하는 밤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손경민의 찬양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이윤화 주리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돈 모엔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Still, 우리나라에서는 주품의 품우소서라는 찬양으로 불리고 있는 곡이죠. 이 두 곡의 찬양으로 Grace to You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고린도 후서 1장 5절의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참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각자 겪게 되는 고난도 시험도 참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위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도록 흐른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담대한 그런 고백이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우여곡절, 파란만장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 보낸 분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사실 꼭 붙잡고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겠습니다.

조수정의 찬양 부르심 따라 한병호의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세연, 주리, 라스트가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그레이스 투 유. 평소보다 멘트나 코너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 위주로 꽉 채워드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인도하시네라는 곡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영어 찬송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게이더 보컬 밴드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주님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너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강준현의 달빛 가스펠,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뉴턴의 영생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달빛 가스펠은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합니다. 극동방송 여름 썸머 스페셜. 오늘도 다양한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만날 텐데요. 토요일, 주일, 토요일 날은 국내 시심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고, 또 주일은 국내 예배 찬양팀의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썸머 스페셜, 벌써 세 번째 썸머 스페셜이네요. 그쵸? 오늘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이죠. 오늘의 제가 전반적인 썸머 스페셜의 컨셉은요.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이 늦은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좀 차분하면서도 그러나 좀 소울풀한 그런 찬양들로 골라봤습니다. 물론 오늘도 다양하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잊고 있으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지 못하셨던 예전의 찬양들부터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 지난주에도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휴가지에 계시든 아니면 어디에 있으시든 간에 여름 휴가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곡들과 함께 이 여름을 즐기시죠.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아주 소울풀한 목소리들의 주인공들 들으셨습니다. 처음에 들으셨던 찬양은 소울싱어즈의 내 삶은 주의 것, 할렐루야 프레이즈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 뒤에 이어서 들으셨던 목소리는 이실라의 주님께 드릴 것이었습니다. I'm Nothing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으셨던 정말 이 묵직하면서도 깊은 소리의 주인공은 장근희 사역자입니다. I belong to you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연일 막 폭염에 대한 경고 문자가 막 날라오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십시오. 그런 문자들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또 그런 문자를 내용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또 각자의 환경과 형편이 좀 다르긴 해요. 에어컨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에어컨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더운 환경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한 번쯤 우리는 또 믿는 자이니까,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나의 형편만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무더운 날 햇빛 아래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휴가 중이신가요? 휴가지에서는 주로 뭘 하시나요? 물론 이제 가족들이랑 가면 대부분 정신이 없으시죠. 여기저기 관광지를 다니기도 하고, 또 물놀이를 하고, 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또 피곤하게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 휴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짬을 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요? 그 휴가지에서 주님과 갖는 그 교제의 시간은 좀 특별해요.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떠나서 몸과 마음을 쉬면서,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까지도 함께 오시는 주님과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주님과 그렇게 함께 교제하기 좋은 찬양들로 계속 이어갑니다.

가객에게 바람이 민다. Funny Funny CCM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남궁송옥의 기쁨의 춤. 남궁송옥 2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유효림의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이렇게 세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어요. 아마 가객의 찬양은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잠깐 활동했었는데요. 이그 날짜를 보니까 2012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객이라는 남성 듀오입니다. 남자 듀엣인데 이 바람이 민다 말고도 굉장히 이때 당시에 팝 R&B라 그러죠. 팝 R&B의 장르로 좋은 음악들을 만들고 또 찬양하셨던 팀입니다. 뭐 남궁송옥님이나 유효림 사모님은 뭐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 여름밤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또 가족과 지내면서 이런 좋은 찬양들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참큰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음악의 장르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예술 작품들도 있고요. 이 얘기하니까 또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여름에 휴가 가기 또 좋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 뭐 제주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동네나 동네 근처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전시관 같은. 정말 좋습니다. 아니 뭐좀 그거 알아야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작품들마다. 그리고 정말 시원한 곳에서 천천히 그림이나 사진이나 전시물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구나. 참 멋지기도 하구나. 참 다양하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과 창의력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와 뭐 어딘가를 가실 생각이 있다면 대부분 이제 학부형들인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뭐가 제일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좋은 접근이긴 한데 정말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의력을 이렇게 또 누릴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볼수 있는 곳, 경험할 수 있는 곳을 가시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나니까 저도 한번 계획해 봐야겠네요. 주변에 또 정보 찾아보시면요, 정말 좋은 전시들 많이 있습니다. 무료 관람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네. 자,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오늘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 순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 이어서 들어볼게요. 김관호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마찬가지신지 모르겠네요. 김관호 전사님의 비틀거리고 준비했고요. 그리고 헤리티지의 아버지 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김관호의 비틀거리고 김관호 베스트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해리 티지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아버지라는 곡의 원 제목은 Father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 노래는 이집트 왕조 OST에 수록되어 있는 곡을 해리 티지가 커버한 곡이에요. 이집트 왕자라는 OST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모세의 이야기이죠. 되게 유명한 그 곡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Father이라는 아버지라는 곡은 많은 분들이 좀잘 모르셨던 곡이에요. 그래 원래 이 원곡은 너무나도 유명한 미국의 가수죠. 브라이언 맥나잇이 불러서 또 화제가 됐었던 그런 곡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 다윗? 네. 저는 그 시사회 때 봤거든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 여름에 또갈수 있는 곳이 극장 아니겠습니까? 극장에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볼수 있는 또 좋은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요새 이야기하는 PPL은 정말 아닙니다. 정말 귀한 기회가 생겨서 함께 시사회를 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했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들과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걸 또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정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이 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그러한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님의 마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꽤 길어요. 러닝 타임이 꽤 긴데 그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에 대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되는 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내용을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근데 그 장면보다도 다윗의 전체적인 짧지만 전체적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또뭐그 자리에 많은 목사님들도 계셨고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또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찬양을 먼저 듣고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뭘 들을까요? 많은 곡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 아, 이 찬양 듣죠. 김승희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김승희의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리라 듣고 오셨습니다. 강중현의 달빛과 숲에는 이제 마지막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되었네요. 마지막 찬양은 라스트의 이길 끝까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으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끝까지 붙들고 이 여름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예배 팀들의 찬양들로 함께 썸머 스페셜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한여름의 열기와 함께 8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뜨거운 달 8월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운 계절이지만 달력의 새 장을 넘기며 우리의 마음만큼은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해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말씀인데요. 네, 오늘 이 새벽 세상의 폭염에 지친 여러분의 심령 위에 얼음 냉수보다도 더 시원하고 청량한 주님의 은혜를 듬뿍듬뿍 부어드리는 그런 찬양과 함께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해봅니다.

8월의 뜨거운 태양이 세상을 가득 채우듯 내 영혼의 성전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세상의 불볕더위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시원한 생수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내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네, 이 뜨거운 여름 정말 얼음 냉수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하고 청량함을 선사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2장. 그때에 레위 집안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족의 딸을 취하였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 보니 실로 그가 아름다움으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더 그를 숨기는 일이 불가능해지자 그녀는 그를 위해 갈대로 짠 함을 가져다가 역청과 칠로 쌓아 바르고서 그 아이를 그 안에 넣어 나일강가의 갈대숲에 놓아두었고 그 아이의 누이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자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그때에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로 몸을 씻으러 내려왔고 그녀의 신어들이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녀가 갈대 숲 속에 한 함이 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 한 해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녀가 그것을 열어서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가 그 아기를 가볍게 여기며 이는 히브리족의 아기로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 대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 먹일 어미 될 여자를 불러와 그녀로 하여금 당신 대신 저 아기를 젖을 먹이게 하오리까 하고 물으니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가라 하였고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이에 바로의 딸이 그녀에게 그대는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나 대신 젖을 먹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에게 상급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그 아기가 자라나매 그녀가 바로의 딸에게 그를 데리고 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었다. 그녀는 실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도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의 동족에게 나아가 그들의 고역을 볼 때 한 애굽 남자가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남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이에 그가 이리저리 돌아보고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그 애굽 남자를 쳐 죽이고 모래밭에 감추었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니 이번에는 히브리 남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으므로 그 잘못한 남자에게 어찌하여 너는 너의 벗을 때리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그대를 우리 외에 다스리는 재판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대가 애굽 남자를 죽이더니 이제 그렇게 나를 죽이려느냐 라고 따지니 모세가 두려워하며 틀림없이 이 일이 알려졌도다 라고 뇌까렸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찾아 죽이려 하니 모세가 바로의 눈길을 피해 달아나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가에 앉았다.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딸 일곱 명이 와서 물을 기르며 자기 아비의 짐승들이 마시게 하려고 물통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의 목자들이 다가와 그녀들을 밀어내니 모세가 일어나 그녀들을 도와서 그 짐승들로 마시게 하였다. 그들이 자기 아비 루엘에게 들어갔을 때 그가 너희는 오늘 어찌 이렇게 서둘러 돌아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들은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그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위해 단호히 나서서 우리의 짐승대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자기의 딸들에게 그러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두고 왔느냐 너희는 그를 불러 떡을 대접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동의하니 그가 자기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부르며 실로 내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라고 말하였다. 긴 세월이 흘렀으며 그동안에 애굽 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살이에 지쳐 탄식하며 울부짖으니 노예살이에 지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갔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맺은 자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살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셨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2장 2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곳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아서 하루속히 또 치유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2004년에 저는 탈북했습니다. 뭐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 탈북입니다. 한 10번 넘게 건넜는데 마지막이었고, 그때 두만강을 건너면, 그게 2004년 1월이기 때문에 두만강이 얼어 있었거든요. 건너서 이제 산길로 막 올라가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하게 한번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북한을. 정말 새까맣더라고요. 뭐 전기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집집마다 다 불이 없으니까 새까맣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괜히 이상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정말 캄캄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래서 세상 어느 곳보다 복음이 필요한 곳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강제복송 당했다가 도망쳐 나오는 길이어서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그래서 계단 위에 다리를 올리기도 힘들 만큼 몸이 허약했고 온몸이 다 상처였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산길도 겨우 올라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100번 강제복송 당해도 괜찮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고 나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는데 그걸 이룰 때까지는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다는데 중국 어느 곳에 가든지 아니면 저기 어디 태평양 건너에 가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겠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몸에 실제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 힘으로 밤새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밤 걸어서 이제 제가 원했던 곳으로 잘갈수 있었죠.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당장 통일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통일 지켜주시니까 빨리 나도 뭔가를 실제로 통일되면 북한에 작은 도움을 줄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밤낮 공부하고 그랬어요. 막 진짜 밤에 알바하고 낮에 공부하고 일하고 또 밤에 공부하고 대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세상 책도 막 즐겁게 읽고 이러면서 통일이 생각보다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아닐 텐데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잘만 허물어지면 이제 진짜로 휴전선도 허물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날 저는 북한으로 돌아갔거든요. 중국에서 살다가 저희를 돌보던 전도사님께서 이제 탈북민 돕는 일을 우리가 못한다. 교회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만을 원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원하면 고향집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침 2002년이라서 이제 탈북민들이 중국에 막 대사관 문 뚫고 들어갈 때예요. 그렇게 한국으로 탈북하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인데 저희한테도 길이 있다고 한국으로 이제 가지 않겠냐라는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중국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전도사님 집에 몰래 숨어 살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할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시면 한국 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하고 기도를 한 2주일간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중국에 이렇게 오게 하셨고 우리를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쭉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때가 19살이었습니다. 저는 19살이었고 그러면서 그 좋은 소식 들으면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가셨고 그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전 누나와 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로 이제 계속 살고 계셨고 그래서 만나야겠다. 저는 98년에 처음으로 탈북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이제 고향 땅을 밟는 거였거든요. 너무 설레었어요. 두려움도 잠깐 있고. 하나님 드디어 고향 땅 밟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야 계속 기도해야 돼서 잠깐 있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감 반 이제 설레임 반으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두 명이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었어요. 연말이라고 이제 경비를 강화한다고 내복처소를 새로 세우는데 우리 거기에 딱 걸려들었는데 도망쳐봤자 다 같이 따라오면 군인들을 이길 순 없잖아요.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잡혀갖고 한몇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계속 때리고 밟고 다니고 막 이렇게 계속 괴롭혀요. 물도 안 주고 가식했던 물건 다 뺏기고 위험한지 무모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책도 들고 갔었어요. 또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막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암기하느라고 엄청 들고 다니던 것인데 A4 용지 예쁘게 쌌다가 이제 예쁘게 버렸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가 출발할 때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기건 다 잊어라. 북한에 가거든 잡히든 안 잡히든 믿음 있다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전도한다고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전도사님 끝까지 인간적이셔. 이렇게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었을까. 우리 저 전도사님 되게 좋아하시는데 인간적이셨어요. 막 성경만 맨날 읽으니까 너네 그러다가 성경만 읽어갖고 교만해질 수 있어? 좀 인간적으로 놀아야지. 약간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의 삶을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신데 가실 때까지 인간적이네. 참 실망이야 이러면서 떠났는데 딱 잡히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저희를 진짜로 아끼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너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우리가 북한에 살아남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잡히니까 긴장돼서 내 주머니에 성경책이 있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탈북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지. 무슨 목적으로 다시 돌아왔냐? 중국에서 뭐 했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있었냐? 그리고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 만났냐? 교회 다녔냐? 이런 걸 본격적으로 물어보고 다 아니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뚜럭 또 맞고 네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군대에서 조사받고 경찰서에 넘어갔는데 경찰들도 알고 있더라. 너네 중국에서 교회 다녔다면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안할 수는 없는데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조금은 하고 조금은 밝히자 이렇게 해갖고 교회 다녔는데 나는 믿기 위해 다닌 게 아니다. 밥 준다고 해서 다녔다.
그들이 말하는 걸 믿고 싶지도 않았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막 이러면서 또한번 이렇게 저천적 전도사님 팔고 그들을 매도하고 제가 살고 싶어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시잖아요. 너희가 하늘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 말씀을 또 몰랐어야 되는데 또 알고 있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원망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뭐 경찰서에 갔다가 분주소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계속 밥을 안 줘요, 밥을. 마지막 분주소에 갔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쓰러졌어요, 바닥에. 그리고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3년이 돼서 설도 경찰서에서 보냈습니다. 계속 굶고 있었어요. 갇혀 있는다고 해서 그냥 가둬두지 않아요. 또 낮엔 일도 시키셔야 돼. 나무 폐기하고 막일 시키는데 산에 보니까 제가 탈북할 때보다 나무가 더 많이 없어진 것. 그런 것들이 뭐냐면 북한 사회가 점점 더 메말로 가는 듯한 사인처럼 느껴져서 더 많이 가슴이 아팠고 그런 걸 느끼게 해주시니까 아, 그런 거 보라고 잡히게 하셨나라는 생각도 들고 20일간 있다가 이제 꽃제비 수용소로 갔습니다. 어릴 때 살아봤던 곳이라 뭐 고향집에 온것 같은 기분이지 하루 세끼 밥도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밥도 준다 해서 거기가 또 이렇게 평안한 곳은 아니고 밥을 먹지만 그렇게 영양실조 걸려서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거기서. 저도 동생과 거기서 살다가 헤어진 상태로 지금까지 얼굴을 못 보고 있고요. 동생도 찾고 싶고 누나도 찾고 전도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잡혀있게 하시는 바람에 아 이게 나의 의지였나 보다 나의 의의가 앞섰나 보다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이런 회개를 하고 있었는데 꽃제비 숙소에 가니까 동생과 누나 소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누나는 여자니까 중국에 가든 어디 가든 좀 살았을 것 같아요. 왠지 죽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은 꽃제비 숙소의 생태 환경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과연. 왜냐하면 제가 그 북한에서 꽃제비 숙소 생활을 할때 이미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계속 매일같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동생은 그 어린아이가 살아남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죠. 동생도 살아있다 하고 심지어 친척이 와서 데려갔대요. 이게 사실은 우연 같잖아요. 근데 기도를 제가 계속 했던 저에게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동생과 누나가 살아있다, 그 땅에. 그게 최고의 응답이어갖고 또한번 굉장히 온몸에 혈기가 도는 듯한 은혜를 좀 받았었고 그곳에 있으면서 꽃제비 아이들이 어떤 소망을 품고 여기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갈까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안타까웠는데 하루 세끼 밥은 주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옥수수 밥 주니까 양이 워낙 적어서 그거 먹고 이제 우울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재밌는 것도 없고 뭐 게임도 없고 뭐 공부할 것도 없고 공부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이야깃거리가 있어야겠다 해서 조금씩 얘기해주기 시작했죠. 중동 지역의 이야기를 좀 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원래 유태인들이 살던 곳인데 이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 빼고 다 얘기해줬어요. 그러면서 어뭐 이렇게 서양 사람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게 이제 관리자의 또 귀에 들어가서. 관리자가 네 짧은 혓바닥 잘못 눌려갖고 어? 애들한테 이상한 헛소리 해갖고 너 큰일 친다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다시는 내 귀에 네가 무슨 말 했다 이런 얘기 안 들리게 해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조용히 말 못하고 근데 아이들은 3일 밤낮으로 그 얘기 듣고 싶어 했어요. 얘기해주고 너는 꿈이 뭐니? 이런 질문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꿈이 있고 뭔가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좀더 뭔가 힘을 낼것 같은데 거기에 있으면 그걸 갖기가 어려워요. 언젠가 우리 부모가 와서 나를 데려갈 거야. 이게 가장 큰 꿈인데 이미 부모님들은 안 계신 거예요. 다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여기서 뭐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영양실조 걸려서 다 이게 그냥 삶의 결론이 이미 나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좀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관리자가 막아서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같이 잡혔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거기 있던 거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친구들 도움으로 제가 2003년 4월 1일 날 이제 두만강을 또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전도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다음 날 전화하니까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갈줄 알았어요. 돈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가라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 전도사님이 하시고 저는 대신 중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데 이런 말이 올라오는데 차마 이제 제가 북한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 마음과 달리 네 가야죠 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다음 날 24시간 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주님의 시간에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더울수록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은 속을 더 알차고 달게 채워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무더위와 땀방울은 우리를 지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열매를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연결게 하려는 주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8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혹시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나 건강의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는요,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크게 외치며 당당하게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8월 한 달을 승리로 이끄는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새로운 달, 새로운 은혜로 채워가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제가 늘 기도로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가슴 활짝 펴시고요.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지뢰의 원리를 발견한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나에게 충분한 지뢰와 설탕이 있다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죠. 이 말을 들은 시라쿠사의 히레른 왕은 직접 시연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백사장에 놓인 작은 배에 병사들을 가득 태우고 지뢰의 원리를 사용해 배를 바다로 띄웠죠. 이 아르키메데스가 평범한 막대기로 그리고 받침대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받침대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죠. 받침대가 물체에 가까울수록 적은 힘으로 들게 된다는 것이 지뢰의 원리죠. 소명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오스 기니스의 저자는 이 지뢰의 원리가 그리스도인의 소명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받침점 위치를 찾는 순간, 받쳐야 하는 그 올바른 위치를 찾는 순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명이야말로 인간의 경험 중 가장 포괄적인 방향 전환이며 가장 심오한 동기부여이며 모든 역사에서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서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중심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찾고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8월의 첫날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할게요.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내주여 내 뜻대로 이어서 서울 모태탑 창단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함께 찬양했고요.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은 내 평생에 가는 길 라이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부터 4절까지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때그 소명의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할수 없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된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번에는 김해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조금 전 함께했던 이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0: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양 함께 했는데요. 트루바의 고원석 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8월의 첫날 오늘의 말씀 함께 할게요.
1: 어느 날 성 프란시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뭡니까? 간단한 대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 내가 강함을,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바로 그 사람이 프란시스코였습니다. 겸손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 없음, 비천함, 무익함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때때로 인간의 선택 기준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죠. 그 여자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0: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낫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비로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이 떠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은혜도 끝이고 기도응답도 끝이고 구원도 끝입니다.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화답인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와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계속해서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올려드리는 북한 땅을 위한 오늘의 기도.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가 올려드리는 북녘 땅, 고향을 위한 이 기도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에 아멘으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직면한 어려움과 분단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복음 통일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의 전략을 분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피아노 연주의 이윤정 씨였습니다. 주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어두운 남과 북, 한반도 땅을 밝히시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 거듭나는 역사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진리의 열쇠를 쥐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HLDG

10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며 북한어 표현으로 모든 것을 곁들여 주시며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평안과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8월의 첫날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외화보리를 위해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1: 네네.
0: 이 말도 안 되는 여러 규칙들을 북한 주민분들이, 해외 나와 있는 북한 주민분들이 어겼을 때 크고 작은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집단 사회인 만큼 또 북한에서도 이 연좌제가 있는 만큼 과연 혼자만 처벌을 받을지도 싶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거를 뭐 방조하거나,
0: 네,
1: 혹은 그냥 모른 척하거나, 이거를 막 개선해라 막 이렇게 옆에서 소리 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다 처벌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해상 건설업

0: 수산업 이게 각 지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뭐 개인의 실수나 규율 위반이 뭐 그냥 본인에게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노동자뿐만 아니라 현지 관리자, 당비서,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1: 네.
0: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본국의 가족까지 아예 뭐 동떨어져 있어. 이거를 어떻게 제지할 수도 없는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통치 방식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람을 아예 뭐 나쁜 짓이라든지 아무런 행동까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통치 방식의 연장이고요. 해외 파견 조직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 그룹 전체의 조직력, 지도력, 실패로 규정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자 그리고 단위 전체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1: 그래도 이게 어떤 단계적인 처벌 방식이 그 수위에 맞는 처벌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처벌을 받나요?
0: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내려지는 조치 그리고 가장 많이 내려지는 조치가 뭐냐면 강제 귀국입니다.
1: 아.
0: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라. 넌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식의 네. 처벌을 하는 거죠.
1: 근데 보통 그렇게 강제 귀국을 시키면
0: 네.
1: 교환 방식으로 한 명이 또 오기도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아. 도구가 한 명이 사라졌잖아요.
1: 네.
0: 그 도구를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단순 음주나 근무지 이탈 같은 경우에도 조국으로 소환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강제 귀국은 그냥 돌아가면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치적 처벌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역자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토대도 중요하고.
1: 네.
0: 이게 나쁘면 자기 자신 승진을 못해요. 자기 자신 권한을 가진 그런 간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1: 네.
0: 넌 요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은 당연히 이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강제 귀국되면 해당 단위 관리자가 또 해임되거나
1: 네.
0: 또 심한 경우 본국에서 강도 높은 또 총알을 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잘못하면 관리자도 함께 책임진다. 이 구조가 사실상 연좌제처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당연히 노동자를 얼마나 더 감시하고 처벌하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1: 네.
0: 이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1: 그래서 또 중국에 있는 외화벌이 북한 주민들을 취재하시면서 보고서를 발표하셨잖아요.
0: 네.
1: 이 보고서에도 연좌제, 그러니까 가족들, 북한에 있는 가족들까지 처벌을 받았던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있을까요?
0: 이게 없는 게 좋을 텐데
1: 네.
0: 좀 안타깝게도 있어서 저희도 좀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수산 공장에서 파견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주나 실수로 인해서 전체 팀이 함께 징계되는 관행이 좀 일상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탈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전체 팀 전체가 즉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송환이 되거나 철수되거나 귀국 후에는 집단 총화와 정치적 문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보고서 속 관리자 귀국자 귀국 노동자 증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단위 전체가 연좌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내부 통제 방식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이게 그냥 봐주는 식이 없고
1: 네.
0: 진짜 철저하게 집행된다라고 하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0: 네.
1: 그렇게 한번 처벌을 받다 보면 동료들로부터의 그 시선들
0: 그렇죠. 따가운 시선들 당연히 있죠.
1: 네. 은밀하게 이루어진 어떤 따돌림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 거지를 또 조심하게 만드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게 군중신고법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북한에서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나서

0: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처벌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겠다. 해외 파견 현장에서도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근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좌제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북한이 고집을 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건 네. 자기 자신만 희생이 되면 그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 이제 역사를 보면 어떤 하나의 극적인 그런 사건 사고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어떤 불의에 막 맞서고 그 불의가 정말 이게 실현되기까지 내가 어떻게든 내 목숨 하나는 바쳐갖고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전체, 그 가족이 뭐 아빠, 엄마뿐만 아니라 내 사촌, 내 팔촌 막 이렇게까지 크게 벗어 내 전체 집안 아예 몰살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그런 거를 이제 은밀하게 좀 주입시키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집안이 몰살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그럼 실제로 정말 해외에서 그렇게 무슨 잘못을 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돌아갔을 때 가족들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죠.
0: 뭐 가족 처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좀 제한적이었지만
1: 네.
0: 뭐 조주나 이탈 이거를 북한 당국이 가장 싫어하긴 하는데
1: 네.
0: 이게 발생을 하면 본국의 가족에게 즉각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증언이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해외 파견 자체가 뭐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주자는 충성심 결여, 아까 얘기했던 반동 분자
1: 네.
0: 이렇게 간주되기 때문에 가족까지 감시 대상이 되거나 혹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동자와 관리자는 도주하면 본국 가족에게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는 이 문구를 교육을 받고 북한 파견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출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문서에 명시된 법률은 없어요.
1: 네.
0: 법률이 있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국제사회에서 계속 문제를 걸기 때문에
1: 네.
0: 법률은 없지만 관행에 기반한 사실상의 연좌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노동자들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1: 이렇게 집단으로 받는 처벌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도 분명히 살벌하겠죠.
0: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당연히 놓이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좀 뭐게 공유를 하거나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1: 네.
0: 이 나쁜 환경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 명의 스스로 모두가 처벌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수평적 감시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누가 나의 그런 잘못을 상부에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박탈된 상황에서 강제 노동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대체로 이렇게 강제 귀국을 시키는 경우가 이렇게까지 처벌하는 경우가 어떤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 잘못을 해야 하는 건가요?
0: 이제 북한 당국의 그 계획에 어떤 네. 반발을 한다거나 너무 많은 뭐 외화과제를 내린다거나 뭐 어떤 식으로 선전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뭐 말을 엄비슷한 비슷한 얘기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이제 뭐 어떤 봉기 아닌 봉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가장 문제 삼고 이런 문제는 절대 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적으로 교양하고 강조하고 실제 집행을 하면서 스스로가 깨닫게 만드는 네. 그런 전략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게 분명히 북한 주민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는 너무나 익숙한 구조일 테죠.
0: 네.
1: 연좌제가 수십 년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경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이게 분명한 거는 국제사회가 봤을 때 그 어느 국가에서도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거죠.
0: 그렇죠. 협박 혹은 보복, 뭐 제재를 하겠다는 위협 이게

0: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강제노동의 대표적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북한 해외 노동자의 경우는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관리자, 단위 전체가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심각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노동자는 도주나 문제 제기를 사실상 시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엄청 문제인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도 한 명의 문제로 모두가 문책된다는 노동자 증언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게 국제 기준에서는 명백히 강제노동의 위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 시점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이렇게 뭐 동료의 실수로 함께 나아가서 가족까지 처벌을 받는 구조. 북한 사회 전반부터 노동 현장까지 만연해 있는 북한의 지배 방식인데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사라진 자리에 정치적 감시만이 남는 이 구조 가운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찾아오기를, 무엇보다 복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때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시골 어느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토요일이면은 이제 어느 한 권사님 중심으로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시골에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주일이면 예배 끝나고 잔치를 벌려고 매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인들이 보니까 음식이 항상 모자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토요일날 음식을 많이 갖다가 이제 재료도 사고 소고기 뭐 돼지고기 뭐 해가지고 재료를 많이 사다가 절여놓고 잠겨놓고 주일날 이제 음식을 끓이는데 토요일날 밤에 소위 이제 소고기나 이런 중요한 음식 재료가 상당 부분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음식이 모자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식 담당인 그 A 권사님이 이게 도대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누가 도둑질을 가냐 말이야. 하나님의 이 잔치 음식을.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밤에 몰래 와본 거예요. 아, 그랬더니 젊은 애기 엄마가 교회 주방에 있는 소고기를 많은 부분을 뚝 잘라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도둑을 잡았어. 권사님. 그렇지만 A 권사님은 입 밖으로 그 젊은 여집사님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은 어떻게 퍼졌냐 하니까 그 A라는 권사님이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매번 토요일에 음식을 훔쳐간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말이 이중적이라고 그렇게 혼자 선한 척하고 충성하는 척하고 그렇게 앞장서서 봉사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사실은 실속 챙겼다고 아주 고기하고 중요한 음식을 싹싹 뒤로 빼돌렸다고 저 도둑이라고 사람들이 권사님만 가면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권사님하고는 이제 말도 안 하고 점점 권사님은 외톨이가 됐어요. 그렇게 한 달에 가고 두 달에 가고 석 달에 가고 늦가을에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그 시골에 부흥회를 해서 큰 은혜들을 받고 이제 부흥회 마지막 날 이제 회개문이 열리고 회개를 하고 그러는데 끝날 무렵에 소고기 도둑질을 간 그 젊은 여집사 있잖아요. 그 여집사가 일어서더니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둑이라. 저 권사님은 누명을 받은 거라고.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부득이하게 친정어머니 때문에 다섯 번 소고기를 훔쳐갔다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회개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A라는 권사님의 도둑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권사님 보고 죄송하다고 우리가 몰랐다고 우리가 오해를 했다고 우리가 누명을 쓰였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왕따시켰다고 죄송하다. 권사님 진작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했냐고. 그때 권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는 단지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저는 침묵을 지킨 것뿐입니다.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빚을 갚는 마음으로 견디십시오. 억울함이 있습니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참으십시오. 힘듭니까 인생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치는 것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소자에게 내게 속한 자라의 소재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자는 예수님 말씀 내가 결단코 삼을 일 참게 주겠다. 빚을 갚는 마음.

0: 마음으로 냉소한 것이라도 섬기는 거. 상 안 주셔도 돼요. 빚을 갚은 거니까. 그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양이 속을 새깁니까? 양이 등에다 칼을 꽂고 이사 갔습니까? 양이 약속을 어겼습니까? 양이 배신하고 떠났습니까? 양이 얄밉습니까? 끝까지 양을 치십시오.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그러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냐는 영광의 면류관까지 주신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5에서 20mm, 함경북도 지역은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대구와 제주, 강릉, 포항이 27도, 신의주와 함흥, 서울, 목포,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대전, 광주가 25도, 강계와 춘천이 24도, 청진이 23도, 해산 2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부산 38도, 대구와 강릉, 포항이 37도, 대전과 광주, 여수가 35도, 서울과 춘천이 34도로 보이고요. 목포

서울과 제주가 33도, 평양과 신의주, 강계, 개성이 32도, 함흥 27도, 청진이 24도, 해산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그 기쁜 소식,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한없는 복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이 극심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남한 땅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잘 준비되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남쪽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향 땅에 들어가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상황 속에서 충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81장, 새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통합 찬송가 381장, 새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성 성결교회 신윤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주님 감사합니다. 밤새 잘 자고 건강하게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일 무더위로 건강이 상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시는 건강과 지혜와 믿음과 비전으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면서 성령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주님의 사신이 되어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고 마무리하는 저녁에 하나님 앞에 쌓이는 복된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시간 충성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는 우리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한 가지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일곱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의 동일한 패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직접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한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예수로 시작해야 예수로 맞춰지는 거예요. 시작이 틀리면 절대로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맞춰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소문학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8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에 계시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공간의 창조주이신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처음이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종교에서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처음과 끝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는 굉장히 힘든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서문학 지역은 황제를 숭배했던 곳입니다. 예전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천황을 숭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천황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천황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삶이 어려웠어요. 삶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동일했습니다. 서문화 지역에서도 황제의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상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권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세금을 먹임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었던 곳이 바로 이 서문학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식으로 황제를 숭배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문학교회는 정말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고 그 숭배 때문에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죽음의 위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 예수다. 그러니 죽음 두려워하지 마. 죽음 두려워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다. 또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머리는요 발끝에 가시가 찔려들여 알아요. 입은 몰라요. 그래서 발에 피가 나도 입은요 먹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입이에요. 그러나 머리는 압니다. 머리는 알기 때문에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순간 그 발끝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가 가시에 찔렸구나. 너가 지금 피가 나고 있구나. 내가 곧 명령해서 치료할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중과 형편을 다 아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행하면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삶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마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정반대로 얘기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부유하다라고 얘기하냐? 아니야, 너희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세울 때도 그 심령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속에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여한 자예요. 반드시 그 부여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고난받는 게 얼마나 어렵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지는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모르고 당할 때에는 너무 힘들어도 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이상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사실은 너무 혹독한 것 같아요. 환난과 궁핍도 아시고 그리고 고난받을 것도 아시고 마귀들이 옥에 던지는 것도 아는데 거기다가 충성까지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좀 야속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사슴과 같이 높이 두시기 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체조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를 해보면 똑같이 퍼펙트한 연기를 하면서도 누구는 3점, 누구는 5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연기하는 난이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난이도 차이가 점수를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바퀴 반 도는 거, 이거는 아무리 잘해도 3점인 거예요. 그런데 세 바퀴 반을 도는 거, 이거는 5점짜리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 5점짜리 연기를 하다가 혹 실수해도 0.5점, 1점이 깎입니다. 그래도 3점 퍼펙트한 사람보다 점수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온전한 충성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여버리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난이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여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어떤 퍼펙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높이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고 찾다가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보고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신대요. 여러분, 이 살피신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정말 나를 향하여서 충성된 사람이 누군가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내 마음이 흥분이 됐어요. 살게 한대. 나랑 함께 살게 하신대. 마치 예수님께서 충성된 자들을 향하여서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명예 때문에? 우리의 자랑 때문에?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높여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보좌에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시샘했어요. 그런데 그 시샘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올리는 순간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형들에게 얼마나 시샘을 당했습니까? 전쟁터에 나갔을 때 너가 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고 했던 것이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시샘들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의 자리로 올려주셨을 때.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고 나와 함께 사는 것은 나의 자리로 올라오는 거야. 나의 자리로 올라올 때 절대로 절대로 세상은 너희를 건들 수 없는 거야. 사마처의 사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 배의 부자가 되면 사람들의 시샘을 얻고 열 배의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100배나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그와 화친을 맺으려 한다고 한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남들과 경쟁해서 잘 사는 거 시샘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10배, 100배가 되었을 때 도무지 넘볼 수 없는 사람이 될 때에 사람들은 그에게 화친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높은 곳에 올려주시되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세우시는 거예요. 그 높이 세우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로 지켜주시는 그 거룩한 복을 허락

0: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시간 충성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25장, 새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통합찬송가 325장, 새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아버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 이 기도가 주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체험을 하길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 네오온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우리와 함께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오늘의 뉴스는 기쁨과 명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굿모닝 뉴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 뉴스는 밝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는 오늘 나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려 이날을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우리 모두 아침마다 이 말씀을 실감하며 사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아침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서로 간에도요. 지난 밤의 우울과 침체는 이제 그만입니다. 전날의 후회로 자신을 들볶는 것도 그만입니다. 산을 오르다가 넘어졌다고 산 아래로 내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이 뜻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현재의 내 하나님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계시며 지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 지사에 묶일 필요가 없는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도 엮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오늘 하나님 뵙고 믿는 것이 제 할 바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침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제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기를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루 저의 소원은 아버지를 더 알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소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이 죄인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내 하나님, 예수님을 희생제물 삼아 원수인 저를 아들로 낳아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명랑을 아침을 여는 내 첫 번째 뉴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0: 합니다.
1: 8월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눈앞의 문제를 초월하는 믿음과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맛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병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붓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달 8월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새달 8월이 시작됐는데요. 새달이 시작되고 우리는 또 한 달의 경주를 또다시 해야 합니다.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시작하는 그런 8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주란 단어를 들으니까 괜히 긴장되죠. 출발선에 서서 신호탄 소리에 일제히 뛰어야 하는 달리기 경주처럼 때로 우리의 삶이 숨가쁘고 긴장되는데요. 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열심히 뛰어야겠지요. 표대를 보지 않고 달리다 보면 결승점을 벗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8월의 첫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확실히 보면서 최선을 다해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복음 통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2024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극동방송 13개 지사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나라사랑 축제 공연은 재미 교포들과 미국 현지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후 주일에 13개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흩어져 현지 교포에서 개별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강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버지니아의 한 작은 시골 현지인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노구를 이끌고 온 동양인 노신사 한 분이 합창단의 공연을 보며 연신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90세가 넘은 교포 목사님으로 젊었을 때 미국에 오셨는데 한국에서 온 어린이 합창단이 공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향은 북한 개성이었는데 합창단의 공연 중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 눈물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는 내내 그 목사님께서는 합창단을 손수 안내하시며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셨고 특히 어린이 합창단이 버스킹 공연을 할 때마다 앵콜곡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러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목사님은 합창 단원들을 일일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이 고향인 개성과 북한 곳곳에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마지막 말씀으로 합창단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극동방송이 왜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목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국내에 살고 계신 이산가족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소서. 복음이 필요한 실향민과 탈북민이 주변에 있으면 그분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랄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옹기장이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종합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

0: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맥추절을 지키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할 절기는 세 가지야. 이스라엘 유대 백성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해마다 요 세 개는 절대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복받는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야. 유월절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때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순놈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 이마 양쪽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자정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유월하리라.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 한 사람씩 꼭 데리고 가서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거기서 7주 동안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7일을 쉬어서 7주를 맞이하는 그 다음 날이 50주일째지요. 50날째인데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 되는 날인데 그걸 우리 성경에는 칠칠절이라고 그러고 근대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베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도 있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칠칠절, 오순절을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마지막으로 모든 과일,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객, 노예, 가족, 레위기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일주일을 초막절을 지켜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걸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수장절 다 갖다가 창고에다가 저장해가지고 그걸 1년 내내 양식으로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자기 저서에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내는가, The world as I see it 에서 아래와 같이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날마다 감사한 점을 100가지씩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대설교가 찰스 스퍼진은 매일 아래에 같은 태도로 10가지 제목의 감사 기도를

그렸는데 그 중에 7가지만 뽑아볼게요. 첫째,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둘째, 사소하고 작은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세 번째, 오늘 주신 일상에 감사하라.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라. 다섯 번째, 문제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라. 여섯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일곱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런데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수확된 과일, 밀, 보리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7일을 즐겁게 지내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뜻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계절뿐만 아니라 매일 감사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첫째 대목이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물이 없는 제사, 예물이 없는 예배는 별로 가치가 없지 않은가. 내가 받은 은혜 중에서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6장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치는 예물의 뜻이 뭔가.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를 보지 말라.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타나질 말라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 왜?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더러 그래요. 난 복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감사를 해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맨날 불만과 불평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죠.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고 하는 찬송. 그래서 와, 무슨 복을 내가 받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안 오고 작은아마 정성껏 감사 예배를 드리면은 무슨 복을 받나. 신명기 28장에 쭉 나옵니다. 세계에 뛰어난 복을 받지. 성읍의 복을 받고 들의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생활의 복, 출입의 복, 승리의 복,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 누가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신명기 28장 9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느니라. 영국이 왜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영국은 역사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국가적으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그걸 보면 첫째, 성경의 일부를 번역한 에어프레 대왕이 통치 기간에 영국은 미개하고 분열과 무지에서 통일된 나라로 문명국으로 발돋움을 했은 것은 에어프레 대왕이 자기 통치하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영국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선포를 했죠. 둘째로 성경을 반포를 공식적으로 증진시킨 엘리사벳 여왕 1세로 말미암아 미국의 통치기간 중 영국은 처음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했어요. 엘리사벳 여왕 1세가 성경을 전국에 반포를 해서 그러므로서 영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통치 기간에 영국은 국력이 세계에 편만해졌고 그의 영토가 세계에 산재하여 하루 종일 영국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래서 영국의 영화가 최절정에 올랐던 것은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을 온 백성들에게 반포를 하고 통치를 했던 까닭으로 대영 제국에서는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반포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를 찾아온 아프리카 덮은 사람에게 영국을 발전시킨 비결이 여기 들어있다, 성경 한 권 선사하면서 이거 가져가서 장신 백성들하고 읽고 축복받으라고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두 번째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첫째, 말씀을 순종하는 민족,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민족, 세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미국이 형편없는 나라였었어요. 인디언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는 거기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종교 탄압 때문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에 추춧돌을 만들어서 그 말씀 위에 헌법이 제정된 거지요. Constitution. 참 미국에 새로 시작하는 그 사람들은 영국과 독립운동으로 싸우면서 많은 피를 흘렸지. 그 다음에 불란서하고도 싸웠지요. 그 다음에 멕시코하고도 싸웠지요. 그래가지고 13주에서 48주로, 지금은 50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질서를 지금 우지좌지하는 나라가 미국이요.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국민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조지 워싱턴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 들어세우신 거예요. 사실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섞여 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은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셨고, 힘을 헤아려 할 것이라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발적으로 해야 돼. 누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신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은행에 가서 돈 꽂아 헌금하더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 안 하세요. 그런 건 네가 은혜 받은 대로, 은혜 요만큼 받았으면 요만큼만 드리면 돼. 그래서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쌀이 10가마가 생산됐으면 9가마는 내가 먹고 1가마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뭐 쌀이 뭐 필요해? 필요 없어. 그러나 그 쌀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 끈이도 못 그리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주는 것은 나라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그랬어.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바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계신가?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고구마 10개가 있다. 네가 9개 먹고 하나만 나한테 달라. 어떤 시각장애인이 평생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서 교회 활동을 하신 유인수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그의 어린 시절부터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을 어머니에게 또박또박 갖다 드리면, 아들아 먼저 십일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 순간 그 안 못 보는 장애인 아들이, 어머니 십조 십일조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였고, 어머니를 병들게 하였고, 내 눈까지 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어 재산도 다 뺏기게 만든 하나님께 무슨 십일조를 한단 말입니까? 얼뜻 들어봤을 때 맞는 얘기죠. 그러자 병든 어머니는 어린 아들 손을 꼭꼭 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은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가 남겠느냐?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십일조. 어머니는 묵묵히 십일조를 떼어 봉투에 담아 주었습니다. 십일조나 헌금은 세상의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믿음의 증표요.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음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하나님은 예누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즐거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이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고 내가 작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릿고개, 1년 중에 제일 힘들었던 데가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나는 그 보릿고개를 지내봤어요. 장마의 계절이죠. 태풍의 계절이고 삼복더위의 계절이고 병이 제일 잘 걸리는 계절이고 의욕이 없는 계절이고 식욕이 떨어지는 계절, 수면이 부족한 계절이 바로 이때인데, 그래도 우리는 즐겁게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가운데에도 즐겁게 지키라 그랬죠.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손님들, 객들, 노비,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지키라 그랬죠.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내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라. 소외된 사람, 억눌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즐겁게 지내라 그랬어요. 살다가 보면 가장이 일터를 잊어버리고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으니까 자동차 타고 어디 한적한 곳에 네 식구가 자살을 했다고 하는 신문 보도도 있죠. 이런 걸 볼 때 누가 조금만 챙겨줬으면은, 누가 조금만 알아줬으면은, 누가 조금만 기도해주고 교회 나오라고 그랬으면은 네 식구가 한꺼번에 죽지는 않았지. 역경 중에도 즐거이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요새 날이 더워서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러나 그런 때도 기쁘게 지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보면 유월절, 맥주절, 칠칠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에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잠언 3장 9절에 내게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즙들의 세포도즙이 넘친다고 그랬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빚지고 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 절기를 지키는 사람.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의인이 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학생은 선생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0: 우리들이 적어도 고통의 시기, 그 시기에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로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 세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부담 갖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 다 한 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덕일교회 김동욱 목사님입니다.
1: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과 탐욕, 거짓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소상공인,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다음 세대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 약한 자와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둠을 이기는 게 더 짙은 어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촛불 하나, 빛 한 줌만으로도 어둠은 지레 겁먹고 사라지니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요, 오직 사랑만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사랑이신 주님께 사랑만 받는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8월 1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는요,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벌써 8월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 그래도 뭐 달력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또 다른 기대와 설렘이 있잖아요. 깊어진 여름만큼이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 저는 기대가 되고 또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대 없이 달력 한 장 넘겼더라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응원을 전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릴게요.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우물정 누르시고 1069 문자 수신인 번호에 넣어주신 다음에 듣고 싶은 찬양 이거예요 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9673님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문 열면서 나눈 이야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신청 찬양이네요. 사랑받는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주님께 오늘도 사랑만 받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들,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 사랑받고 있지, 나 해낼 수 있지 라는 마음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9673님의 신청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할게요.

함께하는데요. 특별히 어둠을 몰아내주는 사랑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정말 아, 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감격스러운 사랑이 있었다니 라고 놀라셨던 감동이 됐던 찬양들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8235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매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아우, 매주 오시나 봐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셨죠? 왜 우리가 이 편지만 받아도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라고 좀 이 진심이 담긴 편지에 많이 감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찬양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과 이 찬양을 듣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다 할까요? 그런 신청해 주신 찬양들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좀 그런 기억들이 있죠. 여러분께서도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또 감동이 됐던 찬양의 가사들 나눠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께 그 찬양 전해드릴게요. 아, 오늘 신청해 주신 찬양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다는 그 고백, 이 고백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8월 1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짜증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아주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루를 망치지 않게 하소서. 아주 작은 기분 좋은 일들을 마음에 담고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충분히 즐거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순조롭기 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루가 나의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예상이 빗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예상을 벗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거절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라도 싫은 일을 했기에 오늘의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앞에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나니까 이 책에 이 장면, 이 대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책은 바로 빨간 머리엔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라는 이 대사인데요. 어찌 보면 좀 주인공이 매사에 긍정적인가? 싶기도 해요. 예상치 못했던 일을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이 빗나간 자리, 기대하지도 못했던 장면, 그 장면, 그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던 자리일 겁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정말 예정 없었던 그런 장면에 당황하셨나요?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당황스러운 장면이 여러분께 기대를 심어주시기를, 정말 복된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진심 다해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셨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썸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썸머 스페셜 풍성한 찬양들로 함께 가십니다.

지금까지 길가에서 만난 예수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유영미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흥해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말을 지키며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미국에서 지금 가장 뜨고 있는 교회가 새들백 교회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끄는 삶이란 책을 썼지요. 세계 3천만 권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새들백 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들판에 한참 차를 타고 가야 나타나는 넓은 부지에 새들백 교회예요. 그 니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내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요. 미국 이곳저곳에 120개 교회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은퇴하신 칼보리 선교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간증합니다. 서울 칼보리 선교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는 필리핀 파나이 섬에 교회를 170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고 그분은 감정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따라합니다. 내 말을 지키며 10절 3번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한다는 말씀이에요. 빌라디올 교회는 예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칭찬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혼이 구원받으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요한교시 나오는 소아실국 교회들은 사도 요한이 살던 시절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교회들입니다. 이들 일곱 교회의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일곱 교회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감사해서 내 속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 기쁨에 충만했던 때가 우리 모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또한 선모나 교회처럼 박해에 굴하지도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가마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여 교회가 그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한 두아디라 교회처럼 죄로 얼룩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빌라델비아는 어떤 교회였는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모나 교회 더불어서 예수님의 칭찬만 받았습니다. 우리의 성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성도들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세대적으로 나눠보겠는데 첫째, 빌라도 길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모습. 그게 7절 말씀인데 7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이 거룩하다는 말이 원래 뜻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됐다, 성별됐다.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그러잖아요. 구별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마귀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그럽니다. 여기 거룩하다, 이 하나님이 성호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8장에 보면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나 타락된 인간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용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언어 속에서 이 악한 말이 나오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욕하고 신경질 내고 화를 잘 내고 이것은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최고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이 바라보셨는데, 주님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거룩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는 진실하사.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실하사. 진실한 단어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에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칭호가 신약 성경에게 예수님의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쩡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여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이 말씀은 내가 진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실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강조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생명을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하신 진실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서 전혀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칭찬만 하셨는데, 이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따라합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우리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열쇠를 가지고 열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열쇠가 있잖아요. 번호키를 달아놨잖아요. 항상 오픈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세상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와서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많은 걸 잃어버리고 그래서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근무자가 없을 때는 문을 잠갑니다. 여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 우리 성로들의 가정에 열린 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열리고 자녀들의 결혼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전대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열린 문을 두신 주님이에요.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유다왕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 당시 유다 나라의 제인자는 샘나였습니다. 그는 국권을 맡은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를 폐하시고 그 대신 충성스러운 사람 엘리야김을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집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우리 이사야 2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 결과 엘리야김이 그 가진 열쇠로 국구의 문을 열어줄 때만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인데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예수님이 허락하셔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믿음으로서는 의로워졌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시기만 하면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최고의 판단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최고의 정확성으로 절대적인 판단을 하십니다.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최고의 권세로 판단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 우리를 보시면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빌라디베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학계 선지자는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된 책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 말씀이 학계에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 임하이로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짓다 말았습니다. 지대만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짓느냐고 성전을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많이 뿌려도 소득이 없을까요? 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까요? 왜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까요? 왜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까요? 왜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이 새어나갈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저들이 하나님의 천을 짓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황무하고 파괴되었는데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자기 욕심만 차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목표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본질은 아닌데 따라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 잘 믿는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세계의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잘 사는 나라들을 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를 잘 믿는 나라들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나라에 하나님 복이 많은 거예요. 축복이 많은 거예요. 축복은 목표가 아니지만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언젠가 충주댐을 가본 적이

옆에 청남대가 있더만요. 댐은 다목적이에요. 홍수 조절을 합니다. 농업 용수를 공급합니다. 공업 용수를 공급합니다. 가장 큰 유익은 전기를 발전합니다. 그리고 큰 호수가 생겨서 경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성공한 왕은 치산치수에 힘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면 이 다목적 댐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을 사랑하고요.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전도하게 되고요. 그럼 교회가 부흥되고요. 그러면 내가 잘 되고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만 하나님이 내 일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면 주의 일을 우리가 힘쓰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본인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반일리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는 선생이 많아도 스승이 없고 학생은 많아도 제자가 없고 목사는 많아도 목자가 없고 교인은 많아도 성도가 없다. 어느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옆에서 누가 그런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들었지. 여자는 많지만 아내는 나뿐이야.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많아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인천공항에 내릴 때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가 많은데 정말 내 교회를 여러분 믿습니까? 내 교회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 한번 따라왔습니다. 내 교회. 네. 여러분 내 교회, 우리 교회는 어디입니까? 성광교회예요. 아멘이지요? 내 교회가 분명해야 돼요. 기분 나쁘면 교회를 자꾸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교회 의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눈물 쏟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 교회를 채워가고 내가 교회 질 때 헌금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내 교회, 이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많아도 내 교회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가 없는 백성은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우승을 했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일장기를 달고 뛰었기 때문에 주 70년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나 학살당한 이 홀로코스트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라가 없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서러워요. 이 집 저 집 월세를 전전하고 전세를 전전하다가 여러분 내 집을 가졌을 때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다 내 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사랑은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거고 교회의 사랑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은 다목적 댐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 빌라디베 교회가 받은 칭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교회. 자, 8절 말씀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예수님은 빌라들베 교회를 칭찬하기에 앞서서 먼저 빌라들베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림을 통해서 빌라디바 교회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 갔던 겁니다. 그 열림을 통해서 빌라디바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풍성히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앞에도 이와 같이 열림을 두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구가 같기에 예수님 빌라도 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라도 교회의 세 가지를 칭찬하시는데 첫째 칭찬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언뜻 들으면 이건 칭찬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 같아요. 너 능력이 왜 그렇게 작으냐? 보다 더 큰 능력을 보여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빌라디오의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다. 앞서 나오는 사대 교회는 교회 건물이 컸나 봐요. 교인들도 많았나 봐요. 외관상으로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명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디바 교회는 달랐습니다. 겉보기에는 빌라디바 교회가 보잘것 없었습니다. 아마 모이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었던 것 같아요. 건물도 초라하고 시설도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주님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크기는 아무 중요성이 없어요. 그 교회에 소속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구령에 불타는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둘째 칭찬은 내 말을 지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말을 지키면.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내 말을 지키면. 빌라도 교회는 귀가 가리워서 그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말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자꾸 구하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 쓴약도 마셔야 되는 주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들어야 돼. 온 힘을 다해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은 14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예수님 말씀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빌라도의 교회처럼 늘 예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예수님 말씀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한경지 목사님이 신의주에서 피난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영락교회를 세우고 그분이 은퇴하고 남한산성에서 사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그리고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인데 어느 날 영락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4개월은 예수님을 믿은 지 5분 만에 자기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만 기공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영락교회 피난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교인들이 한 500명쯤 되었다고 그래요. 그때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그 기공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37명입니다. 자기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참석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한국 최고의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37명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보니까 그들이 한국을 움직이는 재벌 300대 기업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하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 말씀을 지켰던 겁니다. 셋째 칭찬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한번 따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자.

여기 빌라도 교회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모진 핍박에도 박해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구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찾은 유대인이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소문화 교회 마찬가지로 빌라디비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여호와의 총에 속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빌라디비아 교인들을 심하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견제에서 보면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온갖 거짓말로 빌라도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의 실상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탄의 회당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 저들이 믿음을 지키니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저들이 회개하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앞에 절하며 자기의 모든 잘못을 사죄했던 것. 또한 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실을 높이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교회에게 허락하신 놀란 복입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언젠가 회개하고 깨달아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세요. 녹여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을 비판하며 우리를 대적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 인내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모든 피를 쏟으시면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야 나야 무슨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뜻을 다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내를 지키신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해요.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격하기도 합니다. 거기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그 어떤 환란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의 특별한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도와 교회는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은 미래적인 거예요. 장차 임하게 될 시험입니다. 또한 이 시험은 세계적입니다.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은 제한적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임할 시험입니다. 여기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내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갈까? 그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데 일곱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나팔을 불 때에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 이 땅에 나타나는 불신자들이 많은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장차 무서운 시험의 때를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시험의 때를 면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역시

0: 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크나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화로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성령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열린 문의 복과 복음 전도의 복과 그리고 보호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안전을, 하나님의 영원한 교통을,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시민권을, 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오늘 우리 여러 선생님 뇌를 쓰고 수고해서 어린아이들이 기쁘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갖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흥해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61-0169번 흥해성광감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토요 강단. 토요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자녀에게 많은 선물을 해주고 싶죠.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에게 귀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주고 싶은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것을 주고 싶습니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을 넣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고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믿음을 이렇게 쫙 넣어주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넣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남았다면 돈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형통과 뭐 이런 걸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약에 넣어줄 수 있는 것을 가능성을 다 주고 넣을 수 있다면 믿음을 넣어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지만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선물 잘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 배경 속에서 본다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여서 완전히 망했거든요.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아주 어떤 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신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뜻밖에도 군대를 주진 않으세요. 이스라엘이